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현우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이자 주말권 아침이죠.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아, 오늘도 뭐 멋진 아침이네요. 초여름? 늦봄? 어제도 비슷한 얘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 요즘이 참 좋아요 저는요.

0: 커피 차준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은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채택되시면 차준커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어제 컬투쇼로 진짜 많이 들으셨네요. 제가 가끔 여기저기 출연하곤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글들을 올려주고.

터키에서 실종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터키에 사는 무툴루 씨는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지역 당국에 연락했고요. 결국 수색대가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수색대들이 무툴루 씨를 애타게 찾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에 기꺼이 자진해서 같이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찾았을까요? 수색대원들이 무툴루 씨, 무툴루 씨 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자 같이 합류해서 사람을 찾고 있던 남성이 벼랑간 깜짝 놀라며 아까부터 내 이름은 왜 부르냐? 나는 여기 있다! 라고 답했다고요. 알고 보니까 무툴루 씨는 술에 취해서 수색대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도 몰랐고요. 자연스럽게 수색대에 합류해서 본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무툴루 씨는 무사히 아내에게 인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술은 적당히 마시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드시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적당히 드십시오.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촬영된 눈치 없는 아빠 수달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날 사육사가 관람객들에게 수달 가족을 소개해주고 있었는데요. 관람객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된 그때 엄마 수달이 물 밖으로 아기 수달을 데리고 나왔고요. 관람객들에게 아기 수달을 들어보이며 마치 우리 애기 좀 보세요 하듯이 계속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빠 수달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쓱 사라졌는데 얼마 뒤에 자신의 이것을 꺼내들고 와서 자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본인이 평소 자주 갖고 놀던 최애 장난감인 공이었는데요. 엄마는 일생일대 보물인 자기 자상을 자랑할 때 그 옆에 서서 해맑게 자신의 최애 장난감인 공을 자랑하고 있는 아빠 수달. 영상은 SNS 화제가 됐고요. 누리꾼들은 아빠 수달이 참 해맑다. 아빠 수달 제발 눈치 챙기자 라며 웃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에이, 뭐 저는 수달도 아니지만 제가 왜 부끄러워지는 이 이상한 상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권 아침이죠, 여러분. 네, 날씨도 좋습니다. 낮 기온은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오늘 뭐 낮에는 30도까지 서울은 올라간다고 본 것 같아요. 네. 벌써 여름이 그냥 온 건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목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차준커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씨가요. 형님 1집 앨범이 중고로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B면에 홍도야 울지마라가 있네요. 형님 1집에 트로트도 부르셨나요 하셨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1집 나왔을 때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홍도야 울지마라는 트로트라기보다는 그 고전 가요에 가깝죠. 이게 뭐 4,50년대 그 저 나온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릴 때 이렇게 작업했던 그런 곡인데 앨범에 실게 됐어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은 뭐 트로트 느낌은 뭐 안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궁금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실 예정입니까? 요즘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궁금하실 수 있죠. 아니 왜 이런 노래가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666님인데요. 좋은 아침이에요. 차디. 전 거래처 미팅 때문에 대구에 와 있어요. 오늘 미팅 4개 하고 다시 서울 갑니다. 운전 5시간 예상하네요. 그래도 계속 주문처럼 이 말을 외우고 있어요. 주말권이다. 주말권이다. 주말권이다. 그래요. 예, 이 말이 좀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쭉 좀 기운 떨어져 있다가도 아, 그래 주말권이다. 대구에서 미팅 4개. 아, 오늘 좀 쉽지 않은 여정일 텐데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권 맞습니다. 차준코 보내드릴게요. 8438님. 대학생 아들 목요일 수업이 좀 늦게 있어서 같이 음악 앨범 듣고 있었는데 목요일이 주말권이라는 얘기에 티인 우리 아들. 그럼 일요일은 평일권인가? 라고 하네요. 아니 아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말권을 즐기면 돼 하셨습니다. 야, 이 친구는 좀

0: 이게 일요일 약간 12시만 넘으면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해. 아, 이게 휴일은 맞는데 분명히 휴일은 좀 우울해. 예, 이게 끝나가니까. 그래서 아예 월요일이나 오히려 어쩔 때는 일요일 그 오후는 또 너무 우울해서 제가 좀 감정이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그 뭐 이 친구 말에 저도 좀 동의합니다. 일요일은 약간 평일권이에요. 월요권이야. 그래서 목요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그게 뭐 제 논리입니다.
1: 자, 아웃시티의 Hot Air Balloon, 트로이 사이번의 Rush 두 곡입니다.

아웃시리의 하리얼 블룸, 트로이 사번의 러쉬까지 들었습니다. 1679님 안녕하세요. 옆자리 차장님의 최애 프로그램이라 매일 아침 이연의 음악 앨범을 강제 청취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은근 기다리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도 함께 들어요 차장님. 이 추억 오래 남기고 싶어서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부디 제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그 차장님하고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차장님이 그 강제로 이렇게 틀어놓으셨으니까. 네. 두 분의 이런 관계, 예,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음악 앨범이 계속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의 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예. 이런 관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무적이에요. 자준코 보내드립니다. 1679님. 네. 요거 이제 넉넉하게 드리니까 두 분이 나눠 드실 수도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가? 예. 5278님. TV 보다가 화질이 이상한 것 같아서 TV가 왜 저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잠시 안경을 벗은 거네요. 참네. 정신 차릴게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눈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안경 쓰는 게 귀찮고, 이렇게 뭐, 코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좀 약간 그래서 좀 뿌연게 이렇게 또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경 쓰니까 완전히 세상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예, 너무 좀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근데 그게 또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좀 뿌옇게 보는 게 마음의 안정을 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선택적으로 어쩔 땐 썼다, 어쩔 땐 벗었다, 뭐 그러고는 있는데 콘택은 좀 또 좀 너무 좀 예, 그것도 부담스럽고 어쨌든 그래요.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4813님, 저희 학교는 오늘 용인 놀이공원으로 현장 체험 갑니다. 지금 가는 길에 저희 반 3학년 6반 꼬맹이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 재밌게 잘 다녀오자고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이야기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네, 3학년 6반 네, 같이 듣고 계시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근데 뭐 어느 학교에서 가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네. 지금 사연 주신 거 보니까 듣고 계시겠죠? 3학년 6반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길 바라요. 담임 선생님께는 저희가 차준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힘드시겠네 오늘 하루. 예. 그래도 뭐 습도가 좀 낮아서 예, 오늘은 뭐 아이들 놀이공원에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날씨는 딱일 것 같습니다. 아, 장승중학교네요. 장승중학교. 장승중학교 3학년 6반 친구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승중학교. 장승중학교라고 하면 그 동작구 장승백이 쪽에 있는 명문 중에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네 장승중학교. 그래서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소라의 청혼 들을게요. 장운정 씨가 청해 주셨나요?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목요일은 오늘은 청취자 사연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1539님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운 좋게 두 곳에 동시에 합격.

다양한 잡학 정보들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의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잡학 정보들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잡학 정보를 기다리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태연의 꿈 5119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워낙 미세해서 근데 잔뜩 차 위에 앉아버리면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요. 입합나무 꽃가루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뭐 입합나무도 이제 거의 다 저

건 뭐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유하면서 아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렇게 또 배워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나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으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자고요. Fifth Harmony의 That's My Girl 듣겠습니다. 권미정 씨가 청해 주셨어요. That's my girl.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이동철님은요, 대딩 아들의 이응 지으시오. 인정 줄임말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맨날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인정, 인정. 아, 이건 아주 초 극강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이거네요.

왜 그러는 거야? 카톡 며칠 지나서 답장하시면 그 사이에 안 보세요? 그 사이에 안 만나시. 근데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 계신데도 며칠 후에 답장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면 뭐 기러기이실 수도 있고요. 네.

언니 이거? 아니 보내준 건 고마운데 너는 혹시 읽었니? 내용을 알고 보내는 거니 너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네, 무슨 뭐 이렇게 현자처럼 쫙 이렇게

아, 그래요. 재밌네요. 네. 자, 3부 마무리합니다. 모의 깊은 밤에 우리 듣고요. 4부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4: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3: 예예.
4: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3: 그래요?
4: 네.
3: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약간 맨날 본 뒤 얘하고 무슨 얘기를 해? 약간 그런 느낌. 네. 나 그럴 바에 자지. 네, 그런 느낌이죠. 자,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겠죠? 7536님, 주유소에 와서 주유하는데 차디 목소리가 나와요. 일산 덕이동에 있는 주유소. 김포는 꽉 잡고 있다는 소식 전부터 들었는데 일산도 차디 관할 지역이었나요? 썼습니다. 일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마음의 고향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제가 한 8년간을 네, 제 뭐 야인 시절과 또 이렇게 뭐 예, 일산에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차량용 무선 충전기 예, 보내드릴게요. 이상 덕이동입니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운의 작두콩차 보내드릴게요. 2차 면접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보드카레인의 100% 드릴게요. 1730님이 청해 주셨네요.

보드카레인의 100%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계신지 좀 더 볼게요. 9564님, 형님 지금 동인천역 가려고 전철 타고 가는데 앉아서 가고 싶은데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요. 읽고 있던 책을 주섬주섬 넣으시길래 곧 내리시는 줄 알았는데 자리 선정이 잘못됐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눈치 게임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남으셨나요? 오래 기다리셔야 되나 내리려면.

6742님. 남편과 강릉 가고 있어요. 고3아이 축구대회 보러 갑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대회라서 긴장돼요. 다 잘 될 거라고 중경고 축구부 화이팅 차디가 외쳐주시면 오늘 승리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중경고등학교입니까? 아, 중경고. 여기 출신 친구들이 몇 있는데. 네. 축구부. 중경고 축구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강릉에서 경기가 벌어지는군요. 행운의 차중커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하나 더 볼 시간 있나요? 0012님. 형님, 전 중랑구 지킴이 중지하겠습니다. 중랑구 꽉 잡아볼게요. 하셨습니다. 중랑구 지킴 하는 거 중지하시면 안 돼요. 계속 쭉 나가셔야 됩니다. 중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요. 뭔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중지. 예, 중랑구 지킴이. 감사합니다. 더 트리의 Over You.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정기고의 머물러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임진모 주진모 오늘도 따스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0: 같아서 예. 다른데 고정을 못하겠다. 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아~ 해가지고 지금 예, 예.
1: 아니 하셔도 돼요.
0: 아니에요.
1: 왜요?
0: 선약이 있잖아요. 여기 아니, 먼저 아,
1: 라디오가 한두 개도 안
0: 나와요. 아니 하시... 박명수님께서 네. 씨께서 네. 저를 네. 그렇게 원하신다고.
1: 어허. 네, 네. 지금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진짜. 아, 더운데 되게 두꺼운 모자를 쓰셨네요 지금.
2: 작가님이 지금도 고정이라고. 예, 예. 어, 우리 다 고정이에요.
0: 예.
2: 제가 그 얼마 전에 백가 씨도 만났어요. 네. 백가 씨 만나서 어 형 안녕하세요 형님 바쁠 때마다 제가 예. 제 댄방 하고 있습니다.
1: 아, 아니야 아니야 다 고정이에요.
2: 어, 그랬더니 무슨

인생 드라마, 인생 여행지, 인생 맛집, 인생 노래, 인생 치킨, 인생 과자, 인생 명언을 털어갖고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줄 알았더니 애프터도 없어요. 멍미? 인생 호소연한테 제가 차인 거죠?

0: 그래요?
1: 아니 아니요. 저도 예, 예. 저는 굉장히 소심했어요. 여자분한테 말을 못했어요. 어,
2: 그럴 것 같아. 왠지.
1: 그래서 소개팅을 한 두 번 정도 해보고 어. 아,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숙기가 너무 없었어요.
0: 그랬어요?
2: 진짜?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아니 그렇게 숙기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나대는데 아. 이제 여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2: 아. 조금씩이라서.
0: 이제, 근데 예. 지금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말을 했어요? 좋아하는 분이.
1: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했죠.
2: 아, 예. 이분처럼.
1: 아, 예. 조금씩 아 이제 말도 좀 걸어보고.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 쓰셔서 그런데 하면서.
0: 어. 예. 뭐 정말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정말인데
1: 오예. 게임에 쓰셔.
2: 아니 예. 근데 너무 요즘에 연프가 많죠.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예. 뭐 나는 솔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막 연애 프로그램 보면 야가 막 어 저런 거 나가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 예. 안 들어요?
1: 아, 가끔 들죠.
2: 어 들어.
1: 아니면 연애하는 분들 그냥 어. 길에

0: 지금 개그맨인데 저런 프로그램 나가고 남자다서 여자다서 이렇게 하면 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상상을 예, 엄청 많이 해요.
1: 예, 예. 아직은 그래도 좀 그런 연애 좀 감정이 있나 봐요.
0: 아, 그럼요. 예, 너무 예. 약간 재밌을 것 같고.
1: 사실 진화 양이 저 진화 양이 아니지. 진화 씨가 그래도 인물이 좀 있잖아요.
0: 아, 고마워요.
1: 개그맨 때 좀
0: 예, 저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이었어요.
1: 개그맨일 때 좀 좋아한다고 고백 좀 받았어요? 예.
0: 근데
1: 과거 얘기니까 과거 얘기.
2: 턴이 확 내려가네.
1: 갑자기. 아 일단 왜 그래요? 있었어요 없어요? 그만 얘기 물어볼게요.
0: 있긴 있었죠.
1: 근데 속된 말을 깠어요?
0: 아니요 안 네. 깠고. 아,
1: 우리는
0: 여기까지
1: 동료다.
0: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1: 우리는 동료다.
0: 아 여기까지.
2: 얼굴이 많이 빨렸어요 지금.
1: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할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아의 노래입니다. 남바.

0: 자, 보아의 노래 넘버원 듣고 왔고요.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네.
0: 슬피 씨가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실래요?
2: 네, 보시기 님이 네. 소개팅 날 약속 시간이 지나서도 여자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1: 어머.
2: 30분쯤 지나서 여자분이 도착을 했고
0: 예, 예.
2: 너무 미안한 목소리로 제가 많이 늦었죠.
1: 오.
2: 그러기에 제가 그랬죠. 32년 평생을 그쪽만 기다렸는데 많이 늦으셨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순간 저랑 결혼을 결심했대요.
1: 오, 역시.
2: 그래 너다 싶었답니다. 오. 그렇게 첫만남에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도 하고 결국은 오. 결혼까지 해서 오. 잘 먹고 잘 삽니다.
1: 저 최소한 이 멘트는
0: 멋있다는데.
1: 결혼은 못하더라도 사귀입니다.
0: 아 근데 뭐요?
2: 저는 사연을 읽어 내려가면서 밑에서 해피엔딩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32년만 그쪽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은 뭔가 안

0: 진짜 이거 좀 약간 어. 마음에 좀 와닿았어.
1: 울컥해?
0: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영탁이잖아.
0: 예, 뭐가 나왔을까 한번 들어보시죠.
1: 어, 들어볼게요.
0: 소개팅에서 저보다 수치스러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당근 주스 마시다가 정말 사레가 심하게 들려갖고 기침하다가 당근 주스가 콧구멍으로 나왔어요. 아하. 추잡의 끝판왕 그게 나예요. 저 여자랍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왜냐면 콧구멍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색깔이 당근 주스 색깔 그대로 나오거든요.
1: 그렇지. 아, 그렇죠. 아니 여자건 남자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0: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나는 못 볼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2: 근데 많이 나왔나 보다. 저 그러니까 좀 흐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많이 뿜었나 보다 코로. 아...
1: 이게 코에서 어. 당근 주스 나오면 이게 좀 노랗잖아요.
2: 어, 그렇죠.
1: 그게 더 위험해. 어. 차라리 피가 피나면 닦으면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안 나올 게 안 나오지 아, 안 나올 게 나오잖아.
0: 속상했겠다. 어떡하면 좋아.
1: 그럼 진짜 진짜 당황스럽다. 어. 어 피가 나오면 닦으면 되고 지혈하면 되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막 당근 같이 막 누런 물이 나오면 어. 사람이 당황한다고. 아. 각별히 이제 조심해야죠.
0: 네. 예.
1: 자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0: 네.
1: 2부로 바로 사연 또 돌아올게요. 바로 예. 이어집니다.
2: 네.
3: 점심때 뭐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0: 슬피군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시마, 안녕하시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안녕하시마.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들이 많으니까. 네. 그 중에 한 분에게 저희가 선물 5종 세트를 드릴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소개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1: 자, 마스크맨. 예. 마스크맨님 사연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에 했던 소개팅이 제일 기억나요.
0: 왜?
1: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너무 떨리고.
2: 맞아.
1: 기억나, 그때.
0: 맞아. 그 마스크 때문에. 네. 아,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우와! 이런 경우도 있지.
1: 맞아요. 자, 상대방 남자가 마스크를 딱 벗는데, 눈이 길고 서글서글해 보이던 그 남자가, 입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사람 잘못 아닌 거 압니다. 아는데 어떡해. 말할 때 입만 보이는 걸 어쩌냐고요.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이 눈은 다 괜찮구나. 하관이 관건이구나.
2: 아, 이거 너무 공감가요.
0: 맞아요.
2: 진짜 눈만 보였을 때랑 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
0: 맞아.
1: 그때. 예. 그래서 그때 마기꾼이라는 말이.
2: 맞아.
1: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예. 예. 마기꾼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0: 눈이 진짜 장군건이야. 딱 벗었는데 인중이 길어. 그러면 마스크가 맞아. 마기꾼이 그때. 네. 진짜 많았어.
2: 맞아. 진짜. 네. 그래갖고 그런 분들 약간 얼굴에 피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자기가 눈만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고.
1: 그때 메이크업 눈만 했잖아요.
2: 맞아.
1: 눈만 했어, 눈만.
0: 예.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추억이네요.
2: 근데 그러네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게 좀 약간 되게 멀게 느껴지네요.
0: 진짜
1: 우리 모를 거야.
0: 우리 코로나 때 진짜 걸리면 죽는 줄 알고.
2: 진짜.
0: 미친 듯이 가서 막 주사 맞고.
2: 진짜 너무 옛날 일 같아요.
0: 아, 그게 참 엊그제 같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2: 그쵸.
0: 자, 다음 사연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예.
0: 아, 코로나 때 생각난다, 진짜.
2: 네, 좋습니다. 네. 이거. 피프티님.
0: 예.
2: 20년 전에 가로수길에서 소개팅을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가로수길에서 그때 완전 많이 했었죠.
1: 야, 20년 전.
2: 지하철 역 입구에서 보기로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니. 예. 화나고 친절한 얼굴로 혼자 서 있는 키 큰 남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0: 예예.

0: 웃어?
1: 아, 슬픈 이야기네요. 어.
0: 슬픈 얘기가 뭐 틀린 적이 없나. 예. 예.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예.
1: 핫도그 조아님. 핫도그를 좋아하시는구나. 소개팅은 무조건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경청하고 리액션 열심히 했어요.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애프터가 없어서 주선자한테 캐물었더니 제가 방청객 알바하러 온 것 같았대요.
2: 아이고야.
1: 자기가 말할 때마다 제가 양손 엄지를 얼굴 옆에 들고 오 하면서 정신없이 흔드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기더래요. 정말 제 리액션이 문제였을까요?
2: 아.
1: 오.
0: 그럴 수 있지. 꼴뱅이 싫을 수도 있지.
2: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지 않았던 걸까요?
0: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지. 뭐지 저게?
2: 아니 얼마 전에
1: 정말 잘생긴 사람이 오 하면 오.
2: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 갑자기 배우님이셨는데 김지훈님이셨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인은 담배 피고 이렇게 술 먹는 여자보다 막 톤 높고 와 이런 사람이 더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읽으면서 되게 찔리는 거예요.
0: 더 싫다고?
1: 아니 더 좋다고 나올 줄 알았더니
2: 더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거 싫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 보고 제 얘기도 아닌데 그냥 찔려가지고.
0: 아 예. 그래요. 나는 되게 좋다고 한 줄 알고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목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KBS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1: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0: 예산도 맞춰서?
1: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콧물 눈물 범벅이었는데 폴킴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폴킴씨 라디오 매일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이별, 헤어짐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아서 아마 요 시기에 들으셨더라면 눈물, 콧물 쏙 빠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사연과 함께 마시고 싶은 커피 보내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누나들 제 소원 많이 들어줬었는데요. 사실 누나는 아닙니다. 저는 쿨 FM 낮 12시의 새로운 목소리,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8840님께서 폴킴님, DJ 경력 10년 차쯤 되는 DJ 같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주 느끼한 스파게티 만들어 보려고요. 폴킴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찾게 되는 음식 있으신가요? 느끼한 스파게티라고 하시면 약간 크림 종류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사실 뭐 파스타 종류가 느끼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느끼한 거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불닭발 좋아합니다. 근데 먹으면 다음날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0330님 2년 전 카페에서 폴킴 씨를 봤는데요. 친구랑 웅성거리기만 하고 인사를 못했거든요. 결국 카페에서 나가는 폴킴님 뒷모습을 보고 망설이다가 따라 나갔는데 그 찰나 폴킴 씨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저 찾으셨나요? 하시고는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저희한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저에겐 폴킴이 변우석이고 박보검이에요. 전적으로 0330님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었네요. 그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는 날에는 제가 그래도 뭐 씻고 나온 날일 거예요. 아마 가끔씩 이렇게 제가 사진 요청을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날.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0612님 아들이 장난감 블로그로 사람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거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누나인 딸아이가 그걸 와르르 부쉈어요.

어릴 적에 이런 블록놀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촌들 거 받아서 어머니가 큰 이 포대자루 같은 것에다가 다 모아놓고 막 정해진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친구들이랑

있어요. 저도 갖고 싶습니다. 빈티지 블록. 1744님, 폴디 존박의 굿데이 신청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굿데이 보내시라고 들려드릴게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1744님의 신청곡 존박 굿데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3: 아, 찌개 무 넣은 거 못 맞췄구나? 무 넣었잖아, 무.
4: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3: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5: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0: 매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하나씩 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 테스트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의 정답을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를 드릴 겁니다. 듣다가 이거다 싶으면 바로 문자 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로 불고기 버거 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단서는요. 이게 단서일 줄이야. 붓기. 네, 뭐 얼굴 붓기 뭐 이런 거 있죠. 다리 붓기, 붓기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근데. 멜로망스. 폴킴의 가요광장 첫날 방송 들으셨다면 이미 마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힌트 제대로 한번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시 목 좀 풀게요. 후! 후! 자 갑니다.
1: 형! 고기 먹고 갈래요?

사랑의 언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 테스트해봤습니다. 실패한 분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의 정답은 바로 멜로망스 김민석이었습니다. 오늘 퀴즈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못 맞추면 안 됐다. 오답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계속 안 나가고 계시죠? 갑자기 이렇게 사연만 보내고 나가시면 저 굉장히 서운해요. 이선희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효린, 널 사랑하겠어.

0: 모시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하루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46 하나님, 저희는 3교대 응급실 간호사들인데요. 가끔 힘든 주말 출근이나 나이트 근무 때마다 폴킴님 노래로 힐링합니다. 라디오를 자주 듣진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엔 꼭 찾아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3교대 저 주변의 팬분들도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 종종 듣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라디오를 뭐 듣는 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뻔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3교대니까 이 시간 루틴이 굉장히 네,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새벽 1시에도 폴킴의 가요광장 재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3교대 라디오 가능합니다. 툴554님, 장염에 걸려서 일주일째 고생 중이에요. 여행 갔다 온 뒤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놀러가서 먹은 게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죽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면 꼭 아파서 오는 타입이에요. 꼭 괜찮다가 가장 중요한 날 있잖아요. 여행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코스가 있는 날 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은 우리 물갈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양치도 생수로 하고요. 그리고 뭐 얼굴 씻을 때도 한 번씩은 생수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안 맞는 이 맞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흰죽 네. 뭐 어떻게 뭐 간장이

시간인 만큼 수월하게 지낼수록 전방은 더욱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대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노량대교 위 5차로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길이 굽어 있어서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뒤로는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양방향 아직 차가 많은 가운데 반대 잠실 쪽 이 정체 구간 아닌 반포대교 부근 2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도 잠실대교 부근 4차로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 여파받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이 꾸준해서 원효대교부터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부곡 일대로 작업 여파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하필 퀴즈 오답이었던 하남사는 사연자입니다. 앞으로도 나른한 점심시간 즐거운 방송 부탁드려요. 아이유의 드라마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답이면 어떻습니까? 네, 오답 뭐 6답 7답 보내주셔도 지금 앞에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런 농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웃으셨다면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은 부류의 그런 사람인 거고요. 잠자기 전에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5답, 6답, 7답. 네. 심심한 사과드리면서 4645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폴짝데이로 돌아올게요.

혼자 폴짝, 둘이서 폴짝, 여럿이서 폴짝. 어떤 코너가 나올지 게스트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시키는 거 그냥 다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마음껏 틀어드립니다. 오늘의 폴짝데이는 여러분! 여러분과 오붓한 시간 만들 수도 있고요, 깜짝 게스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전화 연결할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기대감이 생기는 코너 폴짝 데이.

이번 악뮤의 이번 앨범 정말 연달아서 너무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또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고생 많았던 동생분에게도 앞으로 햇빛 가득한 일들 가득할 거라고 bless you 한다면서 노래 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남경아 결혼 축하해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남경아님인 줄 알았어요. 경아씨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남경씨겠죠? 목요일이 가장 힘든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폴짝데이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이라니. 회사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설렐 수 있나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아서 회사 근처 공원에서 샌드위치 먹으며 소풍처럼 가요광장 즐기고 있어요. 회사 스트레스와 업무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즐겨볼게요. 도로시 밴드의 소풍 신청합니다. 아, 폴짝데이와 함께 소풍 같은 점심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 시간, 점심시간 얼마나 꿀 같습니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월요병까지는 못 느끼겠고 그냥 화요일병, 수요일병, 목요일병, 금요일병까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겠죠? 너무 행복한 병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 폴폴님의 신청곡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폴킴의 뉴데이.

느슨한 오후, 나른한 정신, 폴짝 퀴즈로 기강을 잡아보겠습니다. 퀴즈 난이도는 아주 아주 그리고 매우 매우 쉽고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 퀴즈에 걸린 선물은요. 아이스크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입니다. 센스 있는 오답, 정직한 정답, 뭐든 보내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 데이식스의 영케이도 KBS 쿨 FM에서 DJ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문제. 영케이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 팝스퀘어. 2번 웰컴 투 더 라디오 쇼. 3번 FM 키스 대행진. 4번 키스 더 라디오. 정답과 오답 보내실 곳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셀리님의 신청곡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옆에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저랑 재밌게 12시에 놀아요.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그리고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제가 힘들 때마다 듣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남은 날들도 화이팅. 아참참 폴킴님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5월달 저도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또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야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때 저는 그 이제 조카들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쇼핑도 좀 해야 됐고요.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일도 하시고 주말에 알바까지 하는 와 정말 갓생 살고 계시고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멋집니다. 폴킴님 노래도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폴킴 노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폴짝데이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도 공감도 되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정의 달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여롱님께서 B1A4의 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여롱님의 신청곡 B1A4의 길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행복해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receive a glimpse of heaven.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출근길 지옥철도 갑자기 놀이기구 같고 편의점 삼각김밥이 파인다이닝처럼 맛있어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화도 가라앉히고 별거 아닌 것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아마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는 온 세상에 천국 필터가 씌어지나 봐요. 여러분, 천국 필터 씌어졌나요?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a Lifetime로 2016년 5월 14일 목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장미꽃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사랑에 관한 영어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0: 열려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로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제 그럼 광고 듣고 오후에 수다 타임 가져볼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0: 있길래?
1: 뭔가 그 알바가 한 명씩 저희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0: 네.
1: 한 명씩 일을 하면은 뭔가 피드백이 주고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교대할 때 그 짧게 말고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그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가 부족했는지 적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0: 아 끝날 때마다 알바가 끝날 때마다.
1: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무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0: 네.
1: 그걸 보고 시작을 하니까 본인의 네. 실수가 드러나잖아요.
0: 아.
1: 그게 너무 압박이 됐나 봐요.
0: 아, 네네.
1: 네, 그래서 약간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다, 이러면 한 명은 그만뒀고, 한 명은 약간 그것도 겹치면서 뭐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만뒀는데, 이제 저는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연자님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좀 스트레스일 순 있는데 사실 전달을 네네.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는
1: 네
0: 그런 시트를 만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많이 썼어야 됐나요 그 시트를?
1: 아 그게 저희가 네. 알바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다 보니까
0: 네.
1: 그 양이 조금 됐거든요.
0: 아, 네, 아 써야 되는 게?
1: 네네네. 한 지 네.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그냥 아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 뭐 이거 보완해서 퇴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약간 완벽하신 분들한테는 좀 압박이 됐던 거죠.
0: 아 그렇구나.
1: 네.
0: 아 뭔가 약간 내가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쓰고 가야 돼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였던 걸까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장고를 가뿐히 보더라고요.
0: 아 진짜.
1: 네.
0: 아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일의 효율이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민지님은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그러면은 우리 점장 민지님께서는 어떤 네. 알바

0: 사람들이 가비 같다고 우리 민지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요 느낌 아는데 본 민지 씨 MBTI가 ENTJ 아니면 INTJ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저희 사연 조금 더 볼게요. 8363님이 침대 주문하려고 인터넷으로 찾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너가 주문해 시켰죠. 근데 주문한 상품을 보니 아이들이 쓰는 이

1층 침대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 화내니까 예쁜데 왜 그러냐고 하고 참 이런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잠깐만 지금 안방에 둘 침대를 2층 침대를 샀다는 거예요? 아 왜 이래 진짜. 아 잠깐만 불만 있으면 말로 해 남편. 아 왜 이러고 해. 아 그럼 1층이 내가 쓸 거야. 나 2층 싫어. 아 진짜 이걸 2층을 산 거야? 어떻게 잠깐만. 아 이거는 우리 8364님이 조금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 좀 공감합니다.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저기 혹시 남편 나한테 불만 있으면 우리 대화를 한번 해볼까? 우리 배송비로 이렇게 돈 낭비하지 말고 대화 한번 해볼까? 라고 대화 신청해보는 게 어떨지 네, 제안드려봅니다. 장종성님이 월급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는데요. 5분도 안 돼서 출금되었다는 알림이 왔어요. 100% 아내가 사용한 것인데 어떻게 일이 재빠를까요?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아, 종성님의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바로 또 이제 저기 적금 들어야 되니까 적금 했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2층 침대를 사거나 하진 않으셨겠죠? 네, 아마도 가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0617님 8개월 된 딸이 있는데요. 가비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긍정적이면서도 당당한 마인드. 가비님은 어머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나요?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 저희 어머님은요 그냥 거의 방목하듯이 하시고 좀 예쁘면 너무 예쁘다 좀 잘하면 너무 잘한다 좀 무서우면 그냥 해 이렇게 거의 방목하듯이 그리고 자신감 많이 주면서 키우셨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사실 간단해요. 0617님 저 같은 딸 아이가 저 같은 딸 되길 바라면서 저희 에드시런의 싱 듣고 입으로 갈게요.

0: 들을 검색하세요.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0: 딴 데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음이? 오마이갓, 나 이거 너무 좋다. 게스통, 지금 느낌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생활뉴스 스타일로 한번 찾아줄래?
1: 네, 7211님의 소식입니다. 7211님의 와이프

보고하고 싶은 뉴스나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슈퍼라디오로 보내주세요. 검색창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치고 홈페이지 오셔서 게스트통에 뉴스통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메일함도 활짝 열려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태연의 I.

이번에 영국에 가서 진짜 갑자기 감기에 걸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답니다. 아니, 내가 영국에서 감기를 걸려올 줄이야. 그렇게 추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추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가서 걸려오는 감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걸리기 전에 병원 꼭 다녀오세요.

네, 박보라님, 임신 17주 차인데요. 배가 티날 정도는 아니지만 내일 남편과 사진 찍으러 가려고요. 목요일에 친구랑도 사진 찍으러 갈 겁니다. 친구가 막달이라서 사진 찍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 이 약간 그 임신했을 때 그 찍는 그 사진, 만삭은 아니지만 중간 사진 찍으시는군요. 이게 되게 또 추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보라님 예쁘게 또 이렇게 또 메이크업도 좀 하고 또 약간 귀여운 옷도 입고 예쁘게 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두 곡 듣고 올게요. 엠플라잉의 아 진짜요, 그리고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0: 아이스케어협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제가 유명한 내향인 이 아이 콜렉터거든요. 그래서 연예계 대표 아이와 저보다 더 외향적인 연예계 대표 이를 모셔서 MBTI 맞춤 고민 상담소 이렇게 아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저희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와서 이렇게 아 이렇게 시작할게요.

0: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1: 근데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되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 그리고 또 이제 장준님과 우리 소연 씨는 좀 처음, 초면이신지.
2: 예, 예, 예, 예.
1: 아, 근데 초면이지만 또 약간 구면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1: 워낙 네. 또 네. 입담 그 영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2: 아유, 감사하십니다. 아유.
0: 감사하십니다.
2: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도 이제 또 내적 친밀감이 굉장합니다.
0: 네, 네. 아, 그래요?
2: 저 뭐 맥코클 너무 사랑하고, 아~ 그래도 나오시는 콘텐츠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언변이 너무 뛰어나시고, 네. 또 게다가 심지어 또 제가 되게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하십니다.
0: 또 우리 원소윤 씨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책을 낸 작가이시죠. 아니 이렇게 사실 내성적이신 분이 네. 어떻게 이렇게 코미디를 하실 수 있었던 건지.
2: 아, 근데 네. 제가

0: 일단 잘 들어주는 거죠.
1: 경청.
0: 잘 네. 들어. 근데 그것만 하면은 사실 큰 역할은 필요 없고 그냥 그걸 어디 가서 옮기지 않는 거. 아. 그다음에 상담 내용, 그냥 영향받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그 내향인인 저한테는 너무 수월한 쪽, 어느 정도 수월한 일이긴 했죠.
2: 아, 제가 사실 그래서 아이 콜렉터가 된 거예요. 깊어 사람들이 좀 약간 아 이가 얕다 이런 건 아닌데 네네네. 좀 뭔가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되게 생각해 주는데 아 그걸 옮기지 않는 거 그리고 내한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
0: 아 근데 옮기지 않는 거 옮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또 고평가 해주시면 또 부담스러워서.
1: 아니야.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2: 네. 어떠세요 장준님은 잘 하세요?
1: 저는 이제 네. 근데 이제 조금 많이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하다 보면은 많이들 네. 해요.
2: 어, 그렇죠.
1: 하면은 근데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또 F기도 하니까 저는 살짝 몰입이 돼요. 아유 미안해 많이 힘들었겠다.
2: 저는 그래요.
1: 네, 뭐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래서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근데 저는 솔루션을 그래서 못 내줘요. 그냥
2: 힘들었겠다.
1: 같이 힘들어주고 야 그래도 그치. 좀만 힘내. 그냥 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끝나는 편인 것 같아요.
2: 그치 그치 네. 맞아요. 아 저도 약간 장준님이랑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한번 제가 미니 퀴즈를 내볼게요.
1: 네네네.
2: 얼마나 이와 아이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지 미니 퀴즈 나갑니다.
1: 예.
2: 자, 친구가.

0: 소속사에 먼저 연락을 하셨대요. 아.
1: 네. 네, 이제.
0: 처음에
1: 네.
0: 까이기까지 하셨다고.
1: 좀 동정이 가득한 눈으로 제가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 다시 들어갔습니다.
0: 아니, 의문, 의문이지, 의문. 아, 어.
1: 근데 이제 제가 INTP인데. 네. 네. N성향도 강하고 오. P성향도 강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제가 메일을 보냈던 건 N성향 때문에 아마 보낸 게 아마.
0: 맞아요.
1: N성향이 이제 약간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상을 꿈꾸는 그런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 근데 저도 그 너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 회사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아.

0: 마음 때문에 저도 했는데 저도 전도 까였어요. 어머. 처음에는.
1: 거기서 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2: 그니까
1: 한 말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내면은 문을 두들기면 열어줘야지. 나 지금 곱백만이야 왜 이래?
2: 그니까
0: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장준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셨는지 원래부터.
3: 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일면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되게 까불까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 많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랬고 이제 일면식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엄청 낯가리고 소심하고 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만났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1: 네. 아, 연애요?
3: 네. 어머. 근데 손도 못 잡았어요.
0: 아, 그땐 다 그렇지. 뭘.
3: 아, 근데 친구들은 막 잠대. 그래서 막 친구들 막 잠. 근데 전 손도 못 잡았어요. 그 친구랑은. 네. 그 정도로 엄청 소심하게 막 소심해. 그랬었다가.
1: 아니, 근데 그 당시에 2년 3년 연애한 거면 굉장히 장기 연애 아니에요?
3: 안 보니까. 예. 네.
0: 그게 거의 또 가능할 수도 있어.
3: 예, 예, 맞아. 거의 뭐 명절 때만 보고 막 이러니까. 예.
0: 그치? 명절 때.
3: 그러니까 그것도 소심해서 못 만났어요. 이제 막 학교 끝나고 같이 가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랑 반대여서. 예, 그래서 뭐 그 친구랑 진짜 명절 때만 봤어요.
0: 명절 때 왜 보죠? 학교에서 만나지 않고.
3: 그냥 막 분기별로 보듯이 진짜 1년에 한 3, 4번 봤나 그래가지고.
1: 아, 너무 귀여워요.
3: 예, 그래가지고.
0: 아, 쉬는 날, 그러니까 공휴일에 봤다는 거죠?
3: 예, 뭐 그럴 때만 보고 뭐 진짜 그렇게 딱히. 근데 봐도 막 이게 부끄러우니까 친구들 다 같이 보고.
0: 어머. 네,
3: 엄청 소심했다가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데뷔하고 네. 나서도 좀 소심했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이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게 딱 한 2019년도쯤에 이제 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수입원과
0: 아,
3: 소득을
0: 네,
3: 나의 네. 소득과 수입원을 찾아야 되겠다. 그 돌파구가 네. 이 골든차이드 멤버 10명 중에 이 돌파구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가끔씩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가끔 이제 뇌가 빠진다는 표현을 하죠.
0: 알죠, 네,
3: 그렇게
0: 알죠.
3: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외향적으로 네. 아니 저번에 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1: 아 그럼 지금도 내가 살짝 빠져나가고 계신 거예요?
3: 빼놨어요.
0: 아, 오히려 그냥 완전 편하게 방송을 하니까
3: 그쵸, 그쵸.
0: 그게 더 재미있었다라는 건가 봐요.
3: 맞아요. 막 이제 막 너무 격식 차리고 신인의 자세로 뭐 진짜 뭐 지나가는 생명체한테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뭐 무조건 막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에너지틱한 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그쵸, 맞아요.
3: 많이 좀 이렇게 요새는 활발하게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

0: 계속 지금 ENFP로 살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계속 쭉 그냥 이로 살고 있는데 편한 것 같습니다.
1: 아, 편해요. 전 지금 절대 뭐 억텐도 아니고 맞아요, 너무 편해요.
2: 맞아요. 네. 저도 지금 편해요.
0: 정말요?
2: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1: 아, 다행입니다.
0: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So Cute 화사 씨의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4부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코너 이렇게? 아 이렇게! 골든차일드 이장준, 코미디언 원소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와 아이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상황극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어허? 저랑 같이 연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Sure, why not?
1: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뮤직 큐! 이것은 슈퍼대학교 26학번 OT 시간. OT의 꽃은 자기소개 및 장기자랑 아니겠어요? 이번엔 어떤 신입생들이 들어왔나? 25학번에 살아있는 전설인 제가 사전 조사 겸해서 MC를 보러 갔는데요. 자, 주목! 너희들끼리 이름도 알고 얼굴도 기억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자기소개할 거거든? 1분씩 줄 테니까 무슨 말 할지 생각해.
3: 아, 선배! 저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1: 아, 잠깐만! 앉아있는 순서대로 할 거니까 넌 좀 이따가.
3: 아, 오케이, sure, why not? Yeah. 선배,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1: 어? 아, 뭔데?
3: 성씨, 외람된 말씀이...

0: 장준아. 시간 없으니까 잊지 마고 일단은 우리 자리에 가서 앉을까요?
1: Hey, 선배님, don't be shy. Look at the sky. 아니 그래도 이 명색이 OT인데 또 이 댄스 타임은

0: 뭐 사실 막 신인 때 이제 뭐 어디 이제 뭐 프로그램 가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 뭐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네. 있으면은 사실 되게 뭐 별의별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제 그 나무 위 땡을 보시면은 저는 자기 소개 때 이제 할 말을 어거지로 막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무 위 땡을 보면은 저희 부모님 존함과 뭐 그리고 저희 반려견 반려견 이름부터 싹 다 나와 있습니다.
1: 그걸 자기 소개 때 다 하신 거예요?
0: 다 했습니다. 네, 뭐 61년생 이병희 아버지, 네, 뭐 65년생 김경숙 여사님 밑에서 자라나 경기도 수원시 출생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2: 진짜
0: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러면서 발사이즈 뭐 이러면서
2: 발사이즈까지.
1: 아 근데 이런 친구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쭉 풀고 있는 동안 난 생각을 했어.
2: 맞지.
1: 그쵸. 너무 고맙죠.
2: 반려견 마루 붕붕이 칠성이까지 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예예 예. 예.
2: 아 이제 이름부터 붕붕이 칠성이가 아, 그쵸, 굉장히 그쵸. 이스러워요.
0: 예, 예. 괴산군 칠성면에 있어가지고 칠성이. 예.
1: 뭐 구름이 이런 게 아니니까.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붕붕이는 이제 엄마차 붕붕 소리 들리면 달려 나온다고. 예, 붕붕이. 아, 예.
1: 강아지들도 다 인싸 출신인가요?
0: 예. 있어요. 아, 예, 인싸 출신입니다. 예,
2: 아 근데 이게 자기소개라는 게 사실 안녕하세요 저 몇 살 누구입니다 라는 거 빼면 좀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는 좀 거긴 해요.
1: 근데 그래서 네. MBTI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죠. 왜냐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맞아. 합의된 뭔가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2: 맞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누구누구고요. 저는 MBTI는 ENFP입니다. 뭐

0: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네. 뭐 식사나 아니면 어. 약간의 반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뭐 요즘에 이제 뭐 러닝도 좋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헬스 운동 이런 좀 액티비티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그리고 어, 저에 대한 개인정보는 너무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성동구에 예, 거주하고 있고요. 예, 뭐 그리고 예, 엄마 아빠 누나 네. 예, 누나가 이제 어,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어. 그래서 매형까지 있고요. 예, 엄마 아빠는 예, 동탄 이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1: 아,
0: 있고요.
1: 잠깐만 투머치야.
0: 아, 너무 투머치예요?
2: 아. 지금 네, 마지막 조항을 어기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예, 아 까비네요. 예.
1: 아 웃겨. 아 잘한다. 네, 아 준 씨는 지금 원래 하던 것보다 약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0: 굉장히 많이 줄였죠.
1: 그쵸, 더 하고 싶은데. 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면은 반대로 서윤 씨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네.
3: 아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어, 제 이름은 서윤 원세윤입니다. 저는 아, 스탠드업 코미디언 이제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INTP.
1: 아,
3: 네,
1: 아이디.
3: 네, 보시다시피 아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어, 책 읽고, 네. 네, 러닝, 저도 좋아합니다.
0: 아,
3: 어, 러닝. 아, 예. 러닝, 크루는 하지 않아요. 아, 네, 혼자서. 아, 오직. 네.
0: 좋아요.
3: 오직 혼자서 달리는 걸 네. 좋아하고요. 혼자서, 네. 네, 음악도 즐겨 듣고 종종 클럽을 갑니다.
1: 아, 아 클럽, 종종 네, 클럽 가시고.
3: 네, 이상입니다.
1: 아. 되게 근데 매력적이다.
0: 컴팩트하겠다.
1: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 저는 러닝을 좋아합니다. 뭔가 외향적일 것 같은데 아 혼자 뜹니다. 절대 혼자 뜹니다. 네.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합니다. 아 클럽 좋아합니다. 아 혼자 갑니다. 야, 이게 뭔가 약간 사람이 약간
0: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1: 어, 되게 궁금해진다.
0: 알고 싶은 매력. 약간 그런 게 있으시네요.
1: 아, 그래서 네. 이 너무 자세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하나 봐요.
0: 아 그죠. 저는 이미 뭐 다 알죠 이제.
1: 네, 뭐. 아니 뭔가 매력적이어 보이는 것 같아.
0: 아 그렇죠.
1: 네. 제가 사는 곳이 알고 싶으신가요? 비밀입니다. 매력적이야.
2: 아 근데 약간 재수 없어 보일 가능성.
0: 비밀이에요?
2: 비밀입니다. 어머.
1: 어, 안 알고 싶었는데.
2: 아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1: 저도 아. 한번 해볼까요 자기 소개?
0: 네네네.
1: 저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 되게 좋아해요.
0: 어머.
1: 안녕하세요. 네, 가비입니다. 아, 저는 34살이고요. 이렇게 어떻게 34살까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34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도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저희 집 한번 오시면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0: 나이스!
1: 네, 저 취미는 솔직히 따로 없고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폰이고요. 되게 귀여운데 저밖에 모르는 그런 약간 집착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0: 어후,
1: 나중에 네 와가지고 같이 또 보시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저랑 산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야! 너무 좋다. 네,
1: 저는 아니, 이런 식으로.
3: 어 근데 좋은 게 왜냐면 자기의 네. 정보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같이 하고 싶은지까지 얘기해주니까.
1: 같이 하고 싶.
3: 네 이게 약간 열린 사람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1: 저는 뭔가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확실히.
0: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소연 누나는 알고 싶은 사람 그리고.

0: 아,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마지막에 준비해둔 고민사항을 못하게 됐대요.
1: 어, 뭐야 벌써 끝이에요 그러면은?
0: 끝이래요.
1: 아니 좀만 더 해요.
0: 아니, 아, 나도 진짜
1: 이렇게 박해요. 서비스 시간 좀 더.

데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우리 남편 구취 고민 끝 프롬오름에서 퓨어탭 고체 치약,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맞출 시간입니다. 내일은 같이 똑똑해지고 힙해지는 시간. 아는 것이 힙이다.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끝곡으로 소란의 너를 보내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이.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0: 예.
1: 자,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간이죠? 바로 오미완 주간입니다.
0: 네, 오늘 미라 완료 오미완 주간. 지난 월화 수요일에 문자나 콩으로 오미완을 써서 보내주신 분들 오늘도 잊지 말고 보내세요. 까먹지 말고 오미완. 자, 세 글자만 남겨놓으면 선물 받을 후보가 되는 이 오미완 글자 잘 아시고요. 선물은 썸데이 뮤직.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은 깔끔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윤하의 비밀번호 486 이 주인님께서 신청해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요.
1: 네네.
0: 자,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드렸습니다. 쿨 FM 2시 프로그램 제목, 가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목은 바로 3번 슈퍼 라디오.
1: 그렇습니다. 네. 2시의 최강자 프로그램 제목처럼 슈퍼 라디오가 되길 바랍니다. 예. 사실은 뭐 최강자, 컬트쇼.
0: 아, 뭐 라디오계 최강자죠.
1: 오래 했어요.
0: 예.
1: 네. 한 20년, 20년 넘었죠?
0: 20년.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정도.
1: 그래요.
0: 예. 이번에 20주년이었어요.
1: 네.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시면서 네. 누군가는 또 이기기를 바랍니다. 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나요? 네. 그렇죠. 컬트쇼. 프로그램은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예. 신흥 강자들이.
0: 예.
1: 네. 뭐 우리 쪽에서 올라오는
0: 거죠. 가비 씨가.
1: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0: 또 정말 신흥 강자로 네. 우뚝 서시기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예. 우리는 미스터 라디오. 가비 씨는 슈퍼 라디오. 우리는 라디오 집안의 남매 지간입니다. 우리 쿨 FM 애청자 여러분들. 쿨 FM 채널 전체를 다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어디로 가라고요? 미스터 라디오.
0: 예.
1: 홈페이지 선곡표 거기를 꼭 들여다봐야 돼요.
0: 예. 슈퍼 라디오 선곡표 보시면 안 되고 미스터 라디오 선곡표.
1: 이게 뭐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0: 왜냐하면 10년 만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 계속 예. 얘기해야 예. 돼요. 예. 그리고 음분처 뭡니까?
0: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그렇습니다.
0: 예.
1: 음분처 뭐. 국가보훈처 그런 데가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냥 음분처예요. 네.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여러분들 응모 오늘도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1: 네. 예. 자동으로 오늘 2629회 2629번째 문자가 후보가 됩니다. 저절로. 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이제 광고

0: 듣는 척하죠. 예, 직원은 그래. 듣는 척하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잘 듣는다라는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1: 예.
0: 내 말을 잘 듣는 건 내 자신입니다.
1: 그래.
0: 내 자신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럼 그래 열심히 또 오늘 해보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최면도 걸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1: 그래요. 네. 그리고 옷 같은 거를 얇게 입지 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옷을 그냥 따로 가방에 조그맣게 하나 넣어 주세요.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 입고 가라 그러면 또 귀찮아서 안 입는 데니까.
0: 아, 그래도 그 조한수님의 자녀분은 주변에 보여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1: 그런 패션, 게 패션업이라는 것 같아요.
0: 그게 또 전 좋아 보여요. 주변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자기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 그게 자기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0: 바꿔 생각하면. 예. 네.
1: 그래요. 아무튼 뭐 자존심 부리다가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우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노래.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네. 자, 우리 전나영님은 식탁 조명을 바꿨어요. 주백색이 흰색 조명인 줄 알고 시켰는데 살짝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색이었네요. 고기 구워 먹고 싶어지는 색이에요. 라고.
0: 아니, 근데 이 불빛도 원하는 색깔이 아니면 조금 톤이 달라도 약간 어색하긴 한데.
1: 형,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지금 요, 저런 거. 우리 밝은 거 위에 있는 거. 완전 형광등색. 예, 예, 예, 그런 거 좋아하죠.
1: 예, 저도 그런 거. 집에는 확실히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0: 처음엔 저도 뭐, 멋내느라고 이렇게 뭐, 주황색 불도 달고 뭐 했는데, 에휴, 그냥 제일 밝은.
1: 예.
0: 예, 제일 형광등을 딱 켜고, 껐을 땐 꺼지고, 켰을 땐 켜지고. 근데 요즘은 LED 등이라 그래서,
1: 네.
0: 막 주황색 불도, 형광등색 불도.
1: 다 나오는 거 뭐, 있죠.
0: 다 나오죠. 예, 예,
1: 여러 가지 색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0: 예.
1: 아무튼 뭐, 우리 전나영님 아무튼 뭐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셨길 바라겠고 또 고기 많이 구워 드세요.
0: 네.
1: 예.
0: 고기. 고기가 뭐 사실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자, 우리 한순영님은 견디긍디.
0: 네네.
1: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1리터 먹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시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1리터는 그래도 드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0: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 물 먹는 걸 좀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1: 네. 얼마큼 드세요? 정수영님은?
0: 저요? 하루에 한 6, 700ml 한 3컵?

0: 소금?
1: 근데 그런 거는 물로 치면 안 돼요.
0: 아.
1: 예, 커피 뭐 주스 이런 거는 물로 치면 안 돼요.
0: 물만이면 한 700ml?
1: 700ml?
0: 예.
1: 그냥 물만은?
0: 컵 두 개면 700ml 맞잖아요.
1: 예, 예.
0: 그냥 둘.
1: 어, 그렇구나. 더 드세요.
0: 왜냐면 그냥 물을 먹어야
1: 네.
0: 이게 저 이게 뭐 씻겨 나가요.
1: 네, 네. 그래요. 레몬 디톡스 하시네. 진짜 레몬 물을 드시잖아요.
0: 아니요. 그냥 물을 먹으면
1: 예.
0: 힘이 들어서
1: 어.
0: 네, 레몬 넣어서.
1: 아, 레몬 넣어서 드시는구나. 저도 근데 물을 여기 와서 라디오 할 때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목이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한 이거 350ml 잔으로 한 두세 잔? 네. 그럼 그 정도 먹고.
0: 집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목이 아주 껄거려요. 물을 좀 넣어줘야 돼요. 따뜻한 물을.
1: 아이스크림 드셨습니까? 집에서 자주?
0: 이게 뭐 예. 흔한 일이죠.
1: 아, 전 지금도 마셨습니다. 물을.
0: 물을 마셨군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아이스크림 그냥 스틱으로 된 거 말고 이 통으로 된 거 하나씩.
1: 아, 그걸 다 먹어요?
0: 예.
1: 맛있겠네요.
0: 예, 하루에 한 통 가까이.
1: 알겠습니다. 예.
0: 아내가 근데 아내는 거의 조금 먹어요.
1: 예, 좀 줄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0: 예?
1: 줄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0: 본인도 먹으니까 할 말 없죠.
1: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리쌍 피처링 백지영의 회상 함께 듣고요. 2부에 분노킹 레전드 퀴즈로 돌아옵니다.
2: 게리게리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음악 앨범 이현우

0: 특별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동참했었죠. 이분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 교실에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빌런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미라클이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 교실에서 열심히 배운 운동, 그 운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자, 1번 발레, 2번 테니스, 3번 줌바 댄스, 4번 골프. 자, 정답 보내주시고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날의 분노 속으로 고고!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아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0: 그냥은 안 빠지고 이게 진짜 아우 동작이 뭐 이렇게 빨라가지고 아우 벽 동작도 아닌데 그냥 어지러워 죽겠네. 아우 머리 핑 돌아. 아우 숨차.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1: 줌바 차차 줌바 차차차. 어머님들 뒤에 언니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돼요. 후비고 후비고 오예 세뇨리따 오케이 책책 외모책 뱃살책 팔을 크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왼쪽을 찌르고 오른쪽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자 이번에는 팔을 동서남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0: 예요? 아, 뭐 4년제 아니고 전문이에요? 아니 뭐 어때요? 다 뭐 거기서 거긴 거죠. 말해봐요.
1: 아니요, 그게 뭐 그게 아니라 개인 정보라서 좀 초면에 좀
0: 개인 정보요? 아니 뭐 통장 발급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니 뭐 학교를 자랑스러워해야지. 알았어요. 자신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내가 좀 오바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자신감 없는 건 또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관상 보면 제가 딱 알아요. 내 말이 맞네.
1: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천국의 계단 쪽으로 가는데요. 자꾸 계속 따라와서 옆에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0: 천국의 계단 오셨구나.
1: 아 네.
0: 아니 우리 저 아버님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아버님 S대 나왔고 모친은 이제 저 이화 쪽이 나왔어요. 알죠? 그래서 거기 그 환상의 조합이지 뭐 사실은. 아,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약골 보고 결혼했는지 뭐 난 모르겠는데 집안에서 또 맺어줬다네. 그래서 집안끼리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네 딸은 나랑 내 아들하고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성사된 모양이에요. 이제 그 좋은 유전자에 딸만 둘 낳으셔가지고. 아, 저 여동생 있어요. 네, 제가 여동생 같죠? 아니에요. 제 여동생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리고 우리 자매는 저 대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그건 너무 다행이죠. 부모님한테 손 한 번 안 내밀었어요. 아주 그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가 우리 집안이 저 유전이거든요. 머리 물려주신 거, 좋은 머리 물려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1: 아, 예. 저 이제 운동 좀 시작할게요. 운동 적당히 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가세요. 네.
0: 아, 힘이 들어가지고 갈 건데. 아우, 아우 힘들어. 그래갖고요. 가야죠. 근데 이 말 한마디밖에 제가 너무 저한테 따뜻한 말 해주신 것 때문에 저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어갖고요.
1: 네.
0: 가족들 환경이 낮은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죠. 학벌 사회생활에서 중요해요. 주위를 둘러봐요. 누군 장사를 잘하는 사람, 또 공방에서 손재주 잘하는 사람, 또 손흥민 씨처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 박찬호 씨처럼 야구를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천국의 계단 타는 거 보니까 천국도 빨리 가시게 엄청나게 운동 잘하세요. 그쪽 부모님은 체력을 준 거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게 생각이 짧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군뱅이도 굴러다니잖아요. 그 재주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모두 다 재주는 있답니다. 화이팅!
1: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줌마 이게 무슨 공격이야? 어? 운동을 하러 왔어.

네, 힘을 내요 미라클에 이어서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왔고요. 자,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 성수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미라클들 현답이 필요한 고민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 조현민 씨에게 도착한 사건은 뭡니까?
1: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이 철없는 인간아? 아. 님의 사연입니다. 아, 우리 남편에게 무슨 잔소리를 못하겠어요.
2: 왜요?
1: 식도염이 심해진 것 같으니까 커피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 아이 그럼 뭐 내가 커피 대신 술 마셨으면 좋겠어? 또
2: 어렵다.
1: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밤에 게임을 좀 줄이면 뭐야, 어떻겠냐고 얘기했더니
2: 우리 와이프가 원했나?

0: 술이 안 받아서 안 먹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분은 술이 받았으면 게임은 빠이빠이야. 가서 술을 제끼고 있지.
1: 정답입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술을 안 먹는 분인데 지금 오신 보내주신 문자에 모든 정답이 있었어요. 네. 제일 처음 남편에게 무슨 잔소리를 못 하겠어요. 다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랑 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잔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잔이로 돼서 물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지만 네. 긴 세월 네. 인간사의 세월론 계란으로 바위 못 깨요. 인간사가 몇백 년 지나가야 네. 바위가 깨질까 말까지. 그래서 그럼요. 잔소리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네. 하셔야 되는 성격이면 뭐 잔소리 정도는 늘 하고 남편들도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분들도 각오하고 있고 잔소리.
1: 맞아요.
0: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이 아니랑 아들이랑 사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불변의 철칙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맞습니다.
0: 남편이 아니라 아내랑 사는 것 같다. 아들이랑 사는 것 같다. 우리도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1: 뭐라고요?
0: 아내가 아니라 마치 딸을 그렇죠. 데리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우리 조 PD 처음 들어요? 예? 저 몇 번 얘기했어요.
1: 진짜로?
0: 네, 딸과 함께 있는 느낌이다. 예, 왜냐면은 저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근데 이걸 생각하십시오. 예. 만약 딸이 아니라 엄마

0: 일방적인 수다.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제딴엔 열심히 듣고 리액션을 해왔거든요. 네. 아내의 수다가 좀 재미없으셨나 봐요. 근데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저보고 정말 성의 없이 듣는데요. 이야기할 맛이 안 나게 한다네요. 얼굴에 나 지루해요 써 있다는데 전 진짜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근데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용은 다 그냥 살아 제발 좀 이란 말이 자꾸 여기까지 네. 나오네.

0: 기특해서 네. 듣는단 말이야. 아, 어우, 네. 그네도 땄구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 얘기할 때 우리 딸이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 병원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 이렇게 리액션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뒤에 끝말만 동의해주면 된다는데 그래. 그것도 이미 파해법이 나왔어요.
1: 이미 다 알아요.
0: 알잖아요. 예. 그냥 이제 대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0: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얘기가.
1: 아, 창과 방패 대결이네요.
0: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딸처럼 생각하니까 조금 더 화목해졌습니다.
1: 네, 한결 더 수월해진다.
0: 어, 아주 예. 수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특합니다. 그 상황에 사고 안 치고 집에 돌아온 게 아주 기특해지더라고요.
1: 그래요. 네.
0: 뭐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0: 부탁드립니다.
1: 네.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정인의 오르막길 9212님께서 신청해서 함께 듣고 4부에서 조현민 씨의 시그니처 코너죠. 수사반장으로 이어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조현민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는 개그맨 경찰 조현민이 매 눈으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수사반장.
3: 충청,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더 무신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이스충 읍청.
4: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4: 맛있겠군요.
3: 그렇죠.
4: 자, 그렇다면 이제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 뭐 난리 났습니다. 사건 번호 잔머리 쓰지마.
4: 어허.
3: 님께서 남편에게 설거지를 책임지고 해보라고 보직을 제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설거지 거리를 줄이려고 온갖 수를 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음식을 프라이팬 채로 먹으려고 하질 않나. 앞접시도 못 쓰게 하고 만두 먹을 때 간장 그릇도 못 꺼내게 합니다. 만두 위에 간장을 뿌려 먹으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댑니다. 여기서 제가 물러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더 버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 아하.
3: 남편

0: 이유가 네. 있습니다.
1: 여차저차 제가 점심 때 자리를 비워요. 그럼 예. 점심을 이제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집에 계신 여성 두 분께서 예, 그래서 이제 드시고 나면 제가 저녁에 먹으면 설거지 하니까 네. 어, 쌓여 있어요. 오. 그럼 가면 또 가서 제가 또 설거지 점심 때 거 병합해서 네. 그것도 해결합니다.
0: 네. 저는 두 번 하는데 네. 세 번 하시네 역시.
1: 아, 뭐 이게 끼니 때마다. 예, 끼니 때마다 하는 거죠.
0: 예. 예, 저도 원래 혼자 살 때는 좀 사실 하루 이틀 막 모아서 했거든요. 네. 자주 뭐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0: 왜요?
1: 설거지 쪽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 그냥 자, 열고 먹으면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1: 배심원 윤정수 씨. 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3: 이게 음식을 프라이팬째로 먹으면 온기가 유지가 돼요.
1: 그건 있어요.
3: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고 있어요.
1: 아,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2: 네. 오늘 형수님이 사연 두 개 보내주셨는데 다 채택되셨네요.
3: 간장 그릇도 잘 안 꺼냅니다.
1: 어, 안 꺼내시는
3: 거예요? 간장 그릇에 간장이 적어요. 네. 그래서 몇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지금은 간장이 다 없어져요. 그럼 또 간장을 갖고 와 붓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차라리 간장을 옆에 꺼내놓고 음식 위에다 부어 먹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 위에다 또 부어 먹는 거죠. 아, 아, 예. 그런 느낌 있고. 네. 예. 그릇은 뭐 무조건 꺼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설거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2: 그렇죠. 이제 뭐, 예, 뭐,
3: 동선상. 음식에 대한 예. 어떤 그 보존상.
2: 그렇죠. 온도.
3: 예, 예. 예. 요리 보존상.
2: 또 그러네요. 예.
3: 네. 사실은 저는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사건을 만나볼 텐데 어떤 사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2: 사건 번호 인어 건물주님이십니다.
0: 네. 인어 건물주. 네.
2: 제 아내는 희한하게도 제가 쉴 때마다 아파요.
0: 아, 이거 조심해야 되나. 네,
2: 지난 연휴 때도 몸이 아프다고 하길래 제가 집안일을 싹 다 했거든요.
0: 잘하셨어요. 네.
2: 그런데 이상한 건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도 제가 밥만 차려주면 벌떡 일어나서 멀쩡하게만 잘 먹어요. 이거 진짜 아픈 거 맞나요?
0: 아, 이거 뭐.
2: 끙끙대시다가 어우 밥이야. 버섯 발로 나오고 있었어. 드시고 아... 이제 뭐 사연만 보자면 근데 네. 뭐

0: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면도에 시부모님이 사시다가 지금 잠깐 비워져 있는 집이 있거든요.
1: 우와.
0: 거기에 놀러 가는 거예요. 우와. 남편은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게 무슨 문제냐 하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결혼도 했는데 매달 저렇게 나가 노는 게 맞나 싶거든요. 남들하고만 어울리는 남편 어떻게 아, 해야 합니까?
1: 아, 가족들하고 가는 게 아니고.
0: 네, 이제 자기 친구들 또는 회사 동료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뭐 별장처럼 이용하시는데 남편의 그 변이 좀 잘못됐어요.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게 무슨 문제? 안 계시는데 왜 가냐고요.
2: 부모님 댁 가는 게 문제가 아니지.
0: 거기 잠깐 비어져 있는 집인데 안 계신데 왜 가냐고.
1: 아, 이게 참 어렵네. 결혼도 했는데 매달 저렇게 나가 노는 게 맞나. 그러면은 아, 확실히 결혼하면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나.
0: 아내와 같이 가는 걸 위주로 하고.
1: 아내랑 같이 가면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불편할 테니까.
0: 그렇죠. 아내도. 아내랑 안면도를 예를 들면 아내랑 한 달이면 네 번이라고 쳤을 때 아내랑 세 번을 가면 아내가 네 번째쯤에는 빠진단 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뭔가 조율이 돼야 되는데. 어,
1: 그렇지. 매주 아내와 가고 한 주는 아내가 빠져주고 식구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0: 그렇게 이제 뭔가 운영의 묘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이랑 놀러 가려고만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게 걸린 거 아니에요.
1: 네,
0: 명분도 별로 없고. 아, 이거 남편은 잘
1: 아내분들도 친구들과 이렇게 놀러 가서 놀면 재밌나요?
0: 재밌죠.
1: 난 그게 궁금하네.
0: 재밌죠.
1: 아내끼리 가서. 네,
2: 그럼요.
1: 밖에서는 아니라 그래요.
2: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1: 아, 그래? 예. 아니 그러면
2: 왜 아니에요?
1: 서로 너무 재밌는 걸 따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
2: 아니 또 이제 육아도 하시고 뭐 하고 그리고 또 매달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뭐 한 석 달에 한번 이렇게 뭐 6개월에 한번 이렇게 가면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매달 간대잖아요. 매달
1: 이제 그 사시사철 환경이 변하는 자연에 변화를
0: 풀도 뽑고
1: 몸소 느끼는 거죠.
2: 1박 2일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주말 하루 그냥 통째로 다 비운다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가서 잠자고
0: 토요일
1: 자야지. 가서 끊고 그날 오면 힘들긴 하지.
2: 아니, 근데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매주 가냐고.
0: 딱 봐도 술판이에요 거기.
1: 술판이지.
2: 가는 거지.
0: 시골이기도 하고
2: 조개구이 해먹는 거지 뭐.
0: 저 이번 주도 안면도 갔다 왔는데.
2: 아, 그러세요.
1: 근데 안면도에 집이 있으면 좋겠다. 야, 숙소만 해결돼도. 야,
0: 거의
1: 아니 그 한 달에 한 주는 가족 한 주는 회사 직원 그렇게 가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말인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좋겠는데.
2: 네. 가족들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한 번 또 이렇게 잘해주고 또 한 번은 직원들하고 하고 두 주는 각자 생활 같이 하고 가족들과.
0: 이런 분이 이제 총각처럼 사시는 분들.
1: 네. 그렇죠.
0: 있는 거죠. 예. 네. 주변에는 자기 본인이 실컷 자랑은 하고 다니시지만 안에서는 곪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남들하고 어울리는 남편이 불만이면 얘기는 하셔야죠 뭐.
0: 아, 이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1: 얘기해서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여야겠지.
0: 그렇죠.
1: 세 달?
2: 세 달.
0: 분기. 그죠. 분기로.
2: 그래, 분기마다 한 번씩은 그냥 이해할 수
1: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0: 예, 일사.
2: 그렇게
0: 뭐
2: 하면 되지. 이 정도는 거의 뭐 가정에 대한 어떤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0: 네.
2: 예,
0: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요 부분은 저희가
1: 격하게 얘기하시네. 그 직무유기.
2: 아니, 수사반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1: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 용어 써야지. 그렇게 법정 판결 용어로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감치.
2: 무슨 감치예요. 감치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0: 금고. 금고. 집으로 금고.
2: 자, 조현미 씨 이제 집으로 가세요.
0: 뭐라고요?
2: 집에 금고 당할 시간이
1: 태거 조치합니다.
0: 태거 조치하겠습니다.

0: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면서 서울 시내도로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동호대교 4차로에서 사고도 나면서 서강대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휴게소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김포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론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띵느릿 나무 위에선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 유유자적한 나무늘보.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수영선수로 변신한대요. 평소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고 무려 40분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다죠.

맞아요. 정확히 아셨습니다. 저도 약간 오프닝에 얘기한 좀 나무늘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좀 느릿느릿하고 너무 차분하다 답답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이 친구는 그런 친구구나 하고 앞으로 닷새 동안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풍경,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영화 보기 좋은 날. 그야말로 전설을 담아낸 작품이죠. 재미난 퀴즈와 함께 3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는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소연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정현 님이 오늘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닭을 산책시키는 분을 봤거든요. 어머! 닭에게 하네스까지 채워서 걷고 계셨는데 그 닭도 강아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더라고요. 꽤 익숙한 모습이 신기하기도 보기 좋기도 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지. 저 너무 궁금해요. 산책하는 닭이라니. 저 최근에 봤던 좀 신기한 장면이 비슷하게 저는 산책하는 고양이는 봤거든요. 여기 여의도 공원 앞에 어떤 분이 너무 하얗고 예쁜 고양이를 하네스 채워서 산책시키더라고요. 고양이들은 집 안에만 있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밖에서 산책하는 산책냥이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싶었는데 닭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신기한데요. 4956님은 썸남 과장님과 단둘이 출장 가게 돼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김밥과 샌드위치까지 싸서 차를 탔는데요. 갑자기 부장님이 타시면서 이 대리 최 과장은 오늘 급하게 다른 거래처 가야 돼서 나랑 출장 가야 돼. 안 와 분위기 봐가면서 고백하려 했는데 정성껏 싼 도시락을 부장님이 포식하는 거 보고 나니 퇴근길이 너무 힘드네요.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진짜. 얼마나 설렜을까. 썸남 과장님이랑 단둘이 차 타고 출장 가면, 하필 또 그걸 부장님이 그 자리를 대체하시다니. 뭐 어쩌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고백까지 하시려고 4956님 마음을 먹으신 거면 뭔가 진짜 이 썸이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분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한번 앞으로 잘 좀 노려보자고요. 근데 제가 다 아깝네요, 진짜. 윤미래의 터치 러브 그리고 조지의 처음 보는 날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0: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0: 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한을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서른의 어느 날 팀장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외동에 공부만 하다 연애를 못해본 무려 7살이나 많은 남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소개팅 당일 정장을 차려입고 나온 그는 바로 다음 날 내게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린 영화관 데이트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손을 잡게 됐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지내다 처음으로 아버님을 뵙게 된 날이었다.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아버님께서 내게 종교를 물으셨다. 기독교라 답을 드렸더니 아버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연애는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걸.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종일 달구어진 차 안이 더워도 이겨내며 기대 가득 하셨는데 기대를 부응하는 정말 멋진 연애담이었어요. 그렇죠? 장유희님은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지만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사연자님처럼 하지는 못했을 듯해요. 친구에게 조언까지 구하면서 큰맘 먹고 하셨는데 지금쯤 결혼하셨겠죠? 아니 사연자님 집안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아 어떻게 됐을지 무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종교를 극복하고 계속 만나셨을까? 결혼에 꼬리를 하셨을까? 자,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에 전해졌던 걸까요? 32살이 되던 1월 그와 결혼을 했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남편이 교회를 다니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

0: 또 잘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취미를 갖게 되면 우리 문수님께도 더 좋고,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는 베스트슬립, 일양약품,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그리고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8: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7: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있습니다. 마장 램프부터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팔탄 분기점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론 안산 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총 23km 막히는데 신갈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 교수.

아이너님과 영화보기 좋은 날 함께하려고 합니다. 쉽고 재밌는 영화 퀴즈와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는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쇼리 실라!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있는 그 이름의 무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가수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1: 맞아요.
0: 이 사람은 일단 스릴러라는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1: 진짜
0: 기네스북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그냥 단순히 뭐 베스트셀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한테 그냥 빌보드 1위는 그냥 걸어가다 보면 발에 채이는 정도 그 정도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흑인 가수로서
1: 네.
0: 흑인 아티스트들이 걸려 있었던 그 벽 선을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MTV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뮤직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는데
1: 네.
0: 흑인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는 전혀 틀어주지 않았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1: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벽이 네. 있었고요.
0: 흑인은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그걸 뚫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그 MTV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이런 걸 해냈던 사람이죠. 그 외에도 뭐 너무 전설적인 게 많아서요. 뭐 그래미 시상식 때의 모습도 그렇고 1980년, 83년이죠. MTV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였던 순간들. 이런 전설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또 많은 루머가 있었던 분이시기도 하고.
1: 맞아요.
0: 2009년에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한순간도 화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1: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2009년에 당시에 이제 사망 소식이 뉴스로 퍼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충격을 받았던
0: 맞아요.
1: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0: 충격적이었죠.
1: 네. 김경태 님이 주말에 보러 갈 예정인데 갈 때부터 마이클 잭슨 음악 들으며 가려고 한다.
0: 그렇습니다.
1: 벌써부터 이런 기대에 차 계십니다. 아니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을 맡은 배우분이 싱크로율이 엄청나다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지금 주연 배우를 맡은 사람은 자파 잭슨, 자파르 잭슨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잭슨의 가족입니다. 정확히는 과거 이제 잭슨5라는 레전드 그룹이 있었죠.
1: 네.
0: 그 전설적인 그룹의 저메인 잭슨, 마이클 잭슨의 형인데요. 그 저메인 잭슨의 아들이 바로 자파르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1: 네.
0: 조카가 이제 삼촌의 모습을 이제 흉내를 내는 건데 그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원래도 자파르 잭슨은 마이클 잭슨을 흉내를 많이 내고
1: 네.
0: 마이클 잭슨이랑 거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대요.
1: 네.
0: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실제로 말할 때도 엄청 고음이고 미성이잖아요. 그게 거의 비슷해서 본인이 음반을 낼 때 음반 발매가 취소된 적도 있대요.
1: 어? 왜요?
0: 너무 마이클 잭슨 같다.
1: 아, 너무 따라한 것 같다.
0: 따라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이분이 거의 2년 정도 무수한 훈련을 거친 끝에 마이클 잭슨이 보여줬던 그 몸 동작들,
1: 네.
0: 표정들, 그리고 노래 이거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영화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요.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저도 이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1: 네.
0: 관객분들도 순간순간 이렇게 헉 하면서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나 지금 공연장에 온 건가 마이클 잭슨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연출을 맡은 안톤 후쿠아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0: 이 연출도 그렇고 이 연출을 맡은 이 감독님은 사실 전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블리트레인 같은 오락 영화,
1: 네.
0: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시리즈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

0: 영화 보기 좋은 날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706님이 영화 봤는데 정말 춤 노래 연습을 무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는데 콘서트가 아니라 참았습니다.
1: 네, 싱어롱으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싱어롱 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3433님은

0: 지칭 대전 마이클 잭슨이었던 아빠 모시고 보러 간다고 하시고 네. 이윤성 님이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영화에 동생 자넷 잭슨도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나오나요?
1: 네, 놀랍게도 자넷 잭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0: 정말요?
1: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족 중에는 자넷 잭슨이 없어요.
0: 이건 좀 의외인데요.
1: 네, 자넷 잭슨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0: 아니, 이 영화에 얽힌 뭐 이슈가 만만치 않다고는 들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어땠길래?
1: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사망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냐면 1988년에 배드 월드 투어가 나오는 장면까지 영화가 나옵니다.
0: 그럼 완전 거의
1: 그렇죠.
0: 후반기 부분이 아예 없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
1: 마이클 잭슨의 후반기 21년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조항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0: 조항이요?
1: 네,

0: 라는 분이 이제 아동성추행 그걸 했었는데 그와 합의를 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아,
1: 고소인과 합의를 한 내용이요?
0: 그 합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향후에 어떠한 TV나 상업적인 영화 이런 어떠한 영상물로도 챈들러 가족의 이야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1: 아.
0: 그래서 그 조항이 발견되고 나서 재촬영을 했다고 해요.
1: 아.
0: 재촬영에 뭐 1,500만 달러가 들었다. 22일간의 엄청난 재촬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잘 담기지 않았

0: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리고 흑인 음악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도 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의 모습도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넷 잭슨이었던 거고 그 마이클 잭슨이 사랑했던 딸 페리스 잭슨은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1: 아 친딸도요?
0: 네. 이 영화를 만든 게 이제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라고 마이클 잭슨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네. 존 블랑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랑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정도군요.
0: 네.
1: 아, 그래서 아까 뭐 평론가 점수는 굉장히 박한데
0: 그렇죠.
1: 또 대중의 점수는 또 높다 이렇게 언급을 살짝도 해주셨었는데
0: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가디언지에 나온 그 평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1: 네.
0: 집에 코끼리가 있으면 정말 코끼리가 있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0: 근데 그거를 묘사할 때 코끼리만 빼고 집안의 모습만 묘사했다.
1: 아, 뭔가 아쉬운 알맹이가 없는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이구나.
0: 너무나도 큰 것들을 외면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짧게 우리 라이너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줄거리 자체는 그냥 마이클 잭슨의 인생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의 가장 빛났던 순간만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어떤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추모 콘서트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매끄럽게 잘 다듬어 놓은 공식 자서전 이런
1: 아.
0: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뭔가 그래, 아름다운 순간들만 모아놓은.
0: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라든지 공연 장면 같은 거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봤던 것처럼
1: 네.
0: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 가장 의심했던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의심했던 이런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잭슨인데 영화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시지만
1: 네.
0: 그 박수가

0: 되겠네요. 정말.
1: 그렇습니다.
0: 8007님이 라이너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코너가 저의 가장 최애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오늘 또 보라 켜서 많은 분들이 라이너님 보라로 봐서 너무 좋다고도 남겨주셨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1: 네.
0: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마이클 잭슨의 대표적인 춤 동작을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문워크였습니다.
0: 와, 아니 라이너님이 늘 이 퀴즈의 난이도를 평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보통 수준이라고.
1: 네.
0: 이것보다 더 쉬울 때도 있다고.
1: 조금 더 쉽게.

0: 네.
1: 쉽고 이해가 좋지 않았을까.
0: 아, 작가님들 네.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자 가운데 추첨한 다섯 분께는 혼영 세트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나고 나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며 라이너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Station.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박소연이고요. 4부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1904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사는데요. 며칠 전에 이력서 넣은 서울의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지방이라고 연락 안 오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요. 잘 될 거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바로 내일이요? 내일 서울에 오신다고요? 면접 보러? 아, 또 저희 마음을 한번 모아주셔야겠는데요. 자, 전국에 계신 100만 애청자분들 아까 해봐서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면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1904님을 위해서 파이팅 외쳐주기. 뭐 혹시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 계신 분들은

김동률의 청원, 그 앞에는 장혜진의 너라는 계절은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박소연이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7535님이 소디 반가워요. 오늘 소디가 사랑하기 좋은 날 스페셜 DJ라 새벽에 수다 떨었던 설밤이 생각나네요. 소디가 설밤 DJ 막방 때 SNS에 사연들 사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보낸 내용도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TV에서 소디 보면 더 반갑고 응원하고 있어요. 단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전히 편안한 진행도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와, 설밤도 들어주셨던 가족분이셨구나. 쿨 FM은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곳에서 뵀던 우리 가족분들도

0: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어서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까지 들었습니다. 차상희님이 남편이 로즈데이라고 장미꽃을 사왔는데 자꾸 실실 웃길래 느낌이 이상해서 제 현금 지갑 확인하니 4만 원이 비어요. 헐. 지금 국 데우고 있는데 아, 남편 국그릇에 소금 크게 한 국자 넣어버릴까요? 하셨습니다. 아 뭐야 너무해. 이거 내 돈 내 산으로 꽃 산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어이없어. 저라면은 이따가 남편분 지갑에서 5만 원짜리로 다시 회수해 오시는 거 어떨까요? 4만 원 꽃값에 이제 만 원 괘씸죄와 커피값까지 해서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는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제공입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DJ 저 아나운서 박소영과 함께 하셨습니다. 2176님이 소디 하이 4년 만에 보라에서 뵙네요. 반가워라. 클로징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혹시 내일도 기다려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요. 내일도 보라 켜고 기다릴게요. 우리 금희 선배님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효정의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박소연이었습니다.

0: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2: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2: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또 쿨링 잘 나오잖아요. 쿨링 제품들. 그런 거 진짜 많이 사셔야 되고. 그 저는 그 쿨링 스프레이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제 닦거나 할 때 되게 시원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합니다. 꺼낼 때가 됐어요. 꺼낼 때가 왔고, 그리고 시원해지는 오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있어요. 바르면 시원해지는 거. 제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조금 이제부터 더 챙겨서 다니려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상에 담긴 사진 환영하고요.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5: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김현아 씨.

나시를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였기 때문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7212님은 저희 집 청소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거의 8년 쓴 것 같아요. 고생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청소기 8년 쓴 거면 그래도 오래 쓴 거 아닌가요? 그쵸? 생각보다 그 청소기가 오래 유지해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구매한 지 4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만큼 그 흡입력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엔 빵 나왔죠?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목요일, 이제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입니다. 목요일 피로를 달래줄 빵, 초코칩 스콘 준비했어요. 빵야! 스콘 먹다가 초코칩 씹히면 달달한 게 괜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별자리 운세에 꼴찌였는데 큰일 없이 칼퇴했습니다. 새로 사 운동화 신었어요 등등등. 여러분의 하루 중 초코칩 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문자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사연 기다릴게요. 어제 발매된 신곡입니다. 진영의 Ever Love.

확정대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와!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빵 같이 먹어요. 오늘의 빵은 초코칩 스콘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흐르 녹아버렸답니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리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버스 자리 앉을 때, 저는 그래서 가방이라도 어떻게 가려요. 이렇게 얼굴을. 햇빛이 막 들어오거나 이러면 가방으로라도 가리는데, 오늘 초코칩 쿠키처럼 변했다고 하니까 오늘 집 가서 꼭 시원한 거 발라주고 저희가 아아 쿠폰 보내드릴게요. 9405님은 쩡디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인데 내일 면접 가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라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쩡디가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9450님 옆에서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남편분 내일 긴장하지 마시고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네요. 잠시 후 2부는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시간입니다. 저희 선물 푸짐하게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선물 창고 아낌없이 털어보겠습니다. 퀴즈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배가의 첫사랑.

0: 아름다움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오늘의 빈칸은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가사 속 한 장면을 잘 듣고 노래 제목을 채워주세요. 그런 날이 있을까? 내일 걱정 하나 없고 걸리는 거 하나 없고 마냥 좋은 그런 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매일 웃고 싶고 걱정 없고 싶은데 누가 좀 답을 알려주면 좋겠어. 빈칸을 채워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힌트는 두 글자.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받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였던 태연의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이제 5초 후에 정답 마감할게요. 5, 4, 3, 2, 1. 근데 좀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노래 힌트가 굉장히 강력했죠. 일단 오답 발표하겠습니다. 7033님,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엄정화의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8371님, 원투, 원투? 3266님, 로즈데이니까 로즈라고 보내주셨는데 NO. 강지훈님, 루피, 루피? 갑자기요? 3435님, 오답 보내고 싶은데 제가 이 밴드 팬이라서 너무 쉽네요. 우하하하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럼 앞에 분들이 어떻게 좀 오답 보내신 분들 어떡해요. 우하하 웃으시면.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2291님은 오늘 손님 차에 뜻밖의 손님이 붙어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울 것 같길래 가로수나무 쪽에 보내줬습니다. 오늘 좋은

7611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도 화이팅이에요. 6364님 포천에서 군생활 중인 상병입니다. 처음 사연 남겨봐요. 요즘 따라 훈련도 많고 힘들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저녁인데 응원 한마디 받고 싶어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상병님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이면 좀만 더 힘내세요. 포천이 또 이동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포천하니까 또 생각났어요. 아 매니저님 왜 웃어요? 매니저님 포천 출신이에요? 매니저님도 포천 출신인가 보다. 6364님 제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꼭 전역해서 오픈스테 놀러오세요. 힘내세요. 잠시 후 3, 4분은 로즈데이 특집입니다.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개그우먼 조수연님, 뽀송이 윤지성씨와 함께합니다. 전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의 밤 나의 아침.

0: 다산 디지털 단지
1: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아울렛.
2: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3: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4: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3: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5: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예비체 사랑할 거야 고요. 3부 시작했습니다. 다현님, 수현 언니 라디오 너무 오랜만에

0: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사랑 코너를 담당하는 분이시죠. 조수연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대프코 아니고 대프코 닮은 여자 조수연입니다.
0: 저희 작가님이 또 로즈데이라고 그러니까, 꽃을 선물해 주셔서
1: 너무 감동이에요.
2: 생각지도 못했어요.
1: 진짜로 대박이에요. 제가 저는 온 사실 솔직히 로즈데이 오늘 몰랐...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
2: 인지도 모르네. 네,
1: 너무 슬퍼요.
2: 왜 또 젊었을 때가 아니고
0: 맞아요. 아니거든, 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더라고요.
2: 학생 때나 하는 건데.
1: 근데 감동이다 진짜.
2: 그러니까요. 우와,
0: 원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꽃을 좀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1: 예. 꽃은 사실은 받을 때는 좋은데 이게 시들면은 이걸 또 버려야 되니까 맞아,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받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0: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3: 감사합니다.
0: 이승태님 문자 읽어주세요.
2: 네, 오늘 라디오에 제 원픽 수연 누나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KBS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1: 아, 승태님.
0: 아니 승태님 그럼 오픈 스튜디오 계시는 거예요?
1: 네, 저기 앞에 있어.
0: 아, 아까 오셨어요, 아까.
1: 아이, 어디에 가도 이렇게 같이 또 응원해주러 오는 친구인데 아우, 고맙습니다 승대리.
0: 고마워요. 송명근님 볼륨의 장수 코너 역시 개편에도 살아남았군요.
2: 아유.
0: 아 저희가 최근에 개편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네. 오래 살아남으셨어요.
2: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사실 뭐 쩡디보다도 오래
0: 저보다도 더 오래되셨죠.
2: 네, 제작진분들보다도 오래
0: 4년 예, 뭐 되셨고 저는 이제 1년 6개월
2: DJ분들을 제가 한 3분 정도 지금
1: 어머어머어머
2: 모시고 있습니다.
1: 혹시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뭐 따로 있나요?
2: 그냥 뭐 버티는 거죠.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잘하기.
0: 네.
2: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0: 아~
2: 저는 이미 다 잊었고.
0: 그런 말 하지 말 지금 듣고 있어.
2: 아유 세상에 세상에 듣고 있어.
0: 지금 듣고 있을 거야.
2: 아~
0: 잊었다니.
2: 세상에 잊으시나?
0: 4745님 문자 수연님을 읽어주세요.
1: 지성님 꽃 중에서 장미랑 제일 어울려요. 와우.
0: 그런가?
2: 꽃 중에서 장미랑 제일 이야 원래 장미가 또 알죠. 가시.
0: 치명적인 그런
1: 정렬.
0: 거?
2: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예쁘지만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0: 당황하고 싶지 않아.
2: 피가 나. 아니죠.
0: 왜 네, 그럼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2: 예쁜 얼굴에 이렇게 현혹돼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0: 큰 코를 다친다. 예. 가지 말아야 되겠다.
2: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달라.
1: 아 눈으로만.
0: 아, 눈으로만 예. 볼게요. 네네. 1776님 지성 씨 옷 뭐예요? 이거 오늘 무슨 뭐 바텐더 가시냐고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0: 네, 오늘
2: 이거,
0: 뭐 하시냐고요?
2: 이거 발렌 거예요.
0: 아 발렌 거예요.
2: 발렌 거예요 이거.
0: 예뻐요.
2: 한 10년 이거 팬분들이 어릴 때 제 초에 주신 건데 그렇게 별로예요?
0: 아니 예쁜데 네. 단추를 잠그라고요.
2: 아 단추 이슈?
0: 단추를 두 개나 풀지 말고 하나만 푸시라고.
2: 두 개까지는 원래 네. 괜찮아요.
0: 뭐 좋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볼꽃분들만 보시면 되죠.
2: 예, 예.
0: 아니 지성 씨랑 네. 따로 이제 얘기 좀 나누셨는지 밖에서 수현님이랑
2: 도망가 들어갔는데.
1: 앞에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후다닥 들어갔어요.
2: 네네.
0: 아 그럼 두 분 오늘 좀 친해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2: 좀 좋아요.
1: 좋아요. 네. 좋아요.
2: 저도 이렇게 그 저 또 소라 누나랑 또 라디오를 지금 몇 년째 또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1: 너무 너무 좋죠.
2: 네, 소라 누나 또 최근에 또 개콘
1: 맞아요.
2: 다시 네. 또 들어가시고
1: 복귀했어요, 맞아요.
2: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물어봤죠. 만나야 되는데 혹시 어떠시냐? 네. 너무 애교도 많고 귀여우시고 정말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시.
0: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다.
1: 귀엽고 대장부 네, 맞습니다.
0: 네, 앞에 좋은 거 먼저 얘기하는
2: 네, 되게 좋다. 네. 동갑이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 맞아 맞아. 네.
0: 두 분이 이제 91년생으로 동갑이시라고.
2: 양띠
1: 12년생.
2: 네,
1: 야
2: 네.
1: 반갑습니다. 오 친구네요.
2: 그래요 친구예요 저희.
0: 오, 친구하세요 두 분.
2: 친구예요.
1: 그래요. 좋아요.
2: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우리의 세 명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1: 네? 뭐예요?
0: MBTI 2로 시작한대요.
1: 오 마이 갓.
2: 저는 이가 사실. 아니어가지고
0: 아니 이 반 아이 반이잖아요.
2: 그치?
1: 아 그럼 이죠.
0: 이예요.
2: 그럼 EINFP거든요.
1: 아 진짜.
2: 네, 이랑 아이랑 딱 반반.
0: 어떠세요?
2: 49대 51.

0: 내 생각 자주 하고 아자아자 화이팅! I love you!
1: 그리고 3시간 뒤
2: 윤지성 너 어떻게 점심시간 될 때까지 연락 한 번 안 해? 회사에서 화장실도 안 가? 깨톡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1: 이런 작은 다툼이 계속되었죠.
0: 샹, 나 오늘 친구들 만나는 거 알지?

0: 궁금하잖아.
1: 오, 근데 진짜 연락 안 되는 사람은 원래 성향이 이래서 이렇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맞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뭐 말 그대로 화장실 갈 시간 뭐 이 시간에 왜 못해.
0: 그치 밥 먹는 거 하나 그냥 우리 트레이너 쌤한테도 밥 먹는 거 보내는 것처럼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2: 그러니까 믿음이 기반이 해야 되는 것 같아.
0: 뭐 이렇게 믿음이, 기반.
2: 믿음이 기반을 해야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뭐 연락이 안 돼도 그냥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겠거니 이렇게 뭔가 믿음을 좀 있어야
0: 그래 맞아. 그러니까
2: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막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안정형의 연애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0: 상대
2: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뭔가 불안 늘 불안 왜 연락이 안 되지 왜 막 이러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핸드폰 띠링 오면 뭐야 뭐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면 내가 너무 스스로 나의 생활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인생이 뭔가 연애가 다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내 삶이 중요한데 내가 연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0: 그건 그런데 그걸 티내면 안 되지 여자친구한테.
2: 그쵸.
0: 너만이 내 세상이야 라고 해야지.
2: 그치. 그러니까 잘해야지. 중간에 해야지. 조율을 잘해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0: 예, 예. 티난다니까 그러면. 네,
2: 그래요?
0: 티나지 그러면.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일단 연락을 많이 안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하면서도 서운하면 서운하면 근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2: 얘기는 해야지.
1: 맞아 맞아 맞아.
0: 우리 사연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근데 연락 없긴 하는 것 같아.
2: 근데 연락이 없는 게 좋다며.
0: 그러니까 나는 근데 연락이 없는 게 좋다고는 했지만 난 너가 궁금해. 너가 뭐 하는지. 약간
2: 그럼
0: 이렇게.
2: 방금 얘기했잖아. 뭐 TV 봤다, 개콘 봤다고.
1: 이렇게 계속 싸우실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2: 저희 원래
1: 그만 싸워요.
2: 싸우는
0: 싸우는 건 아닌데
2: 이런 식으로,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0: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일단은 속상해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한 마당에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그렇기는 해.
2: 맞아 맞아.
0: 조금 지금 사귀기 첫 단계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 좀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2: 맞아 맞아 맞아.
0: 좀 어떠세요? 연락 좀 자주 하는 편이세요? 수현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약간 보수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꼭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있죠.
1: 이제 막
2: 있어.
1: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런
0: 집에 못 들어가 집에 맞아, 못 들어가거나
2: 사실 그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집 갈 때 연락 한 번 이 정도면 되는 건데
1: 맞아,
2: 이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0: 그거는 사실 다 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건가?
2: 있어 많아
1: 맞아 있어
2: 많아 많아
0: 그래? 그 그럼, 정도도?
2: 그럼 많죠.
0: 심지어 전화도 안 받잖아 이 여자친구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1: 그럼 그럼 그럼요.
0: 그러니까 문자를 안 할 거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0: 술 약속도 잡았습니다. 근데요.
1: 뭐? 술? 아니야 괜찮아. 지성 선배는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좋다고.
0: 그리고선 몇 주 뒤 갑자기 짝사랑 상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 효정아 나 살 빠진 거 보여? 밥이 안 들어가서 살이 쭉쭉 빠졌잖아.
0: 왜? 지성 선배 여친 생겼대?
1: 지성? 그게 누구야? 아니 나 요즘 동기 샹이한테 푹 빠졌거든.

0: 근데 이 사연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어요. 크크.
1: 짝사랑 중도?
0: 수모님도 약간 좀
2: 그렇게 짝사랑을 하는 편이신가 보다. 즐기시는 편인가 보다.
0: 즐기시는 편인가 보다.
1: 약간 그 짝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수현님은?
0: 저는 근데 약간 좀 마음을 못 숨기는 스타일이라서
1: 티가 나요.
0: 예, 그 코너 보면 제가 엄청 들이대잖아요. 네. 거의 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 원래
0: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2: 예를 들면 못해. 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0: 되게 마음에 들어요. 대포꽃 닮은 여자 어때요?
2: 꽁트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진짜. 근데 대포꽃 닮은 여자 어때요?
2: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럼 승률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원래 훅 들어오는 게 승률이 좋아.
2: 승률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가 봐.
1: 조용해지셨어.
0: 아니 뭐 그러다가 뭐 그럼 혹시 뭐 빚 있으시면 제가 갚아드릴까요?
2: 청산까지?

0: 그러니까 마음껏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이석훈의 연애의 시작 듣고 올게요.
1: 저기 잠시만요.

0: 이제 이런 목소리.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1: 아니 제가 저번에 한번 지인한테 고민을 했어요. 짝사랑에 대해서. 네. 나 짝사랑하고 있다고.
2: 네. 진짜. 수현 씨가?
1: 응. 그 사람 알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인이 주님의 사랑이냐고 그냥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2: 그냥 애초에
1: 너가?
0: 너가?
2: 애초에
1: 이런 고민 상담도 전 안 통하는 걸로. 아,
0: 오늘 50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수현님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진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0: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1: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친구도 만나고 또 이렇게 또 다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0: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2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텐데 상의도 안 입고 오는 건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쓱 나타나서 상의로 반소매, 민소매까지 입게 만든 완연한 여름 날씨였는데 다들 괜찮으셨나요? 아무쪼록 무탈하셨길 바라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쏘면서 시작할게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반팔 이렇게 입고 있었던 적은 뭐 최근에도 좀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외투를 챙겨 다녔거든요. 오늘은 반팔 단독으로 출근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뭐 반팔 안 입으면 무엇을 입나 입을 정도의 날씨였고 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 낮에 나가고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스스로 좀 당황을 했고 대비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더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나영님도 여름 진짜 왜

꽤나 선선했는데 월화 수까지만 했어도 기분 좋게 체육대회 할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추억에는 남을 겁니다. 유진님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또 이런 날이 있어야 아유 우리 체육대회 때 그때 더웠었지 하던 생각도 나지 않을까요? 이채민님 샴디 오늘 서울 여행 왔는데요 진짜 더워서

타격감이 좀 없어진 것 같으니 더 센 걸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내지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해 만에는 저에게 타격 주려고 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저를 공격하는 코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저의 생각으로 합리적이게 결제 내리는 코너지 저를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만들다거나 저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만드는 코너가 아니라는 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타격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아, 오늘 제작진분도 갑자기 아일릿 가자 뭐 이러는데

스스로 말머리 한 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어버이날마다 큰 사랑을 받는 곡이죠. 레드벨벳의 Oh Boy 듣고요. 눈물겨운 가족 폭로가 예상되는 화목 좀 한 해로 돌아올게요.

Repeated Artist O 프로 DJ를 향한 한 해 뭐든 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화목 좀 하네. 집, 가, 화목할,

내일쯤이면 아마 통화를 좀 해가지고 이런 소소한 얘기 나눌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는 사실 귀여운 수준이죠. 뭐 가족들에게 불만을 대놓고 딥하게 얘기하다가 가정의 달이 아니라 불화의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판을 깔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쌓인 작은 불만, 응어리, 진저리, 넌더리 한키라에 털어놓고 가세요. 그럼 속이 후련해지면서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무려 일석삼조의 효과. It's green, green! 누리시길 바라면서 예시사연 만나볼까요? 아버지를 닮은 빈약한 머리숱이 불만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숱을 사수하려고 노력했는데 20대 후반인 지금 슬슬 탈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너네 할아버지 때문이야 하시는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너무 슬퍼요. 라든지 여자친구한테 단단히 미쳐서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아들 누구 닮은 걸까요? 거의 매일 여자친구 수발들러 다니고 여자친구랑 싸운 날에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궁상 떨고 얼마 전에는 제 금목걸이까지 훔쳐서 갖다줘서 저혈압 치료됐습니다. 정말 효자가 따로 없어요. 라든지 오빠랑 길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야 돈 좀 빌려줘 하면서 강탈해 갔습니다. 아직도 안 갚았거든요. 어떻게 받아내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한입 도넛 세트 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이걸로 묶여있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TS DNA.

저한테 시켜요. 제가 뭐라고 하면 나 씻고 있잖아. 내가 돈 냈잖아. 그럽니다. 포장 뜯고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는 물론 오빠가 뭐 이렇게 스윗하게 다 차려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냈잖아요. 돈을 냈으면은 승하님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는 좀 이제 진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조금 이제 억하심정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승하님이 조금 이게 여윳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킨 다음에 오빠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돈 냈잖아. 나 지금 할 일이 많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오빠가 그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럴 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갈등 시작이거든요. 저희 한키라에 뭐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김수현님. 저희 남동생은 연애 상담을 꼭 저한테 해요. 새벽마다 전화해서 누나 어떡하지? 하길래 진심 다해 조언해주면 결국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차이면 다시 와서 울고요. 아니 도대체 왜 상담한 거죠? 라고 하셨고요. 수현님 일단 굉장히 스윗한 누나시네요. 이거를 다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신 것 같고 이거는 원래 상담이란 게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해결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말하면서 답답한 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친누나에게 사실은 좀 잘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친누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가정이 좀 화목함이 저는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친누나한테 연애 상담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앞으로 뭐 어떠한 갈등이 있어 제가 나중에 무슨 결혼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도 누나하고 막 크게 상의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게 첫 번째고 저는 좀 제가 알아서

떨어져 계십시오. 버스 오면은 급하게 좀 뛰어오시고, 뭐 식당 뭐줄 기다릴 때도 조금 이제 좀 멀리서 좀 기다리시다가 식사만 같이 하시는 걸로. 음식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계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9

김민선님, 저희 집 오빠는 아침에 1시간씩 씻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5명이 살고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독립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 1시간이면 꽤나 긴 시간을 쉬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 시간이면은 이거 진짜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할 텐데, 이 아침 시간에 하다 못해 뭐 또 아침밥 드시고 생리 현상이라든지 이거 한 시간 쉬시면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님, 뭐 원래 불편한 사람이 떠나는 거거든요.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독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팀 우리 제보가 나왔는데, 앞팀의 쩡디 우리 효정 씨는 샤워 3분 걸린다고 라디오에서 언급한 바가, 3분 걸려요? 진짜? 와, 효진 군대 가야겠다. 군대 가야겠어. 군대 체질이네. 야, 저도 뭐 빨리 씻는 편인데 그래도 10분은 걸리거든요. 야, 효정이 대단하네. 뭐 일단 머리는 안 감는 거겠죠. 머리는 안 감을 때 이제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어우, 빠릅니다, 아주. 그리고 효정이가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게 쌓인 불만, 응어리, 찐저리, 떤돌이 몰래 디스하는 화목좀 한혜 함께하고 있는데요. 콩쥐님, 저희 남편은 싸우고 나면 꼭 유치한 복수를 해요. 여행가서 싸울 때면 제 사진을 모두 3등신으로 찍어주고 제가 주차해놨던 차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놔서 가슴 철렁하게 만들고 겨울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놔서 밖에서 떨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3등신까지는 아유 뭐 그냥 귀엽다 했는데 장난 수위가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이 콩쥐님이 요거 이해하시는

0: 혀로 그혀 모양으로 장미꽃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혀로 장미꽃을 접으신다는 거죠. 혀 모양으로. 아, 혀 모양으로 하는 거는, 아, 요거는 긴 열전까지는 아닙니다. 그 학교에 한 반에 한 명씩 이런 친구 있지 않았어요? 혀로? 그 혀로 W 만들고, 혀로 그꽃 모양 만드는 친구 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봐가지고. 요거는 꽤나 신기하지만 긴 열전까지는 아니다. 좀 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팩트로 제가 좀 리액션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떠오릅니다.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좀 아쉽네요. 계속해서 화목조만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께는 한입 도넛 세트, 한도세 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높은 당도의 만감류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두 형님께서 벌써 아 고체다 하면서 불안해하시는데 고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1번 갈게요. 오늘 음악 들어주시나요? 나한테 이제 아예 기대감이 없는 거야? 이게 나와야 저도 이제 시음하는 맛이 난단 말이죠. 1번 일단 향이 굉장히 달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1번이 되게 단데 단맛에 되게 그 산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달게 안 느껴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달긴 답니다. 이게 좀 밸런스가 좋네. 단맛과 이게 뭔가 산미의 조화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2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모양이 좀 달라요. 1번은 조금 오렌지 빛깔이 좀 많이 있고 2번은 그 귤락이라고 하나요? 귤락이 좀 많거든요. 좀 제대로 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음이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도 굉장히 1번하고 비슷한 정도의 단 향이 나고요. 먹어볼게요. 훨씬 달아 진짜. 너무 단데? 심지어 이번은 산미가 좀 있는데도 단 게 훨씬 더 느껴져요. 이거 직관적으로 딱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단 게 김인희님께서 카라향 와 샴디 비싼 거 드시네 좀 부러워해주고 계시고 착한 생각님 제주도 사람도 못 맞추겠다. 홍아미님 샴디 오렌지 탄산음료 먹고 싶어요 키하하 라고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우리 상큼 오렌지님도 카라향 꼭 맞춰주세요 라고 저한테 좀 되게 얻어먹고 싶은 두 분 또 새싹이시거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이지만 또 챙길 거 챙겨야 되니까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면서 다시 이어갈게요. 원혜진님 카라향 생각보다 많이 달지는 않던데 서희진님 맛만 다시지 말고요 맞추세요 샴디라고 잘 맞추고 있습니다. 맛만 다시는 게 아닙니다. 하재훈님 생각한 반대로 선택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단 거를 골라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한 반대로 선택을 하려고 해도 단 게 특징인데 덜 단 걸 고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집이 아니고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 들었다가 반대로 했다가 틀리면 더 좀 슬퍼질 수 있으니까. 어? 진짜요? 참고로 다른 과일은 슈가향인데 그 또한 단품종이라고 하네요. 정말. 그럼 둘 다 달다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뭐 찌그란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1번으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번, 슈가향도 달다고 하니까 2번에서 뭔가 슈가 느낌이 났어요. 1번 가겠습니다. 정답 1번!
1: 정답은 2번입니다.
0: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저보고 지금 비행기 부르고 싶었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물론 홍보도 좋지만 제가 효정이한테 한 만소절 부른다고 하면 대단히 홍보 되겠습니까? 저 진짜 맞추고 싶었어요. 아, 난 좀 답답해. 아, 정답은 2번 카라향이었고요. 1번이 슈가향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말대로 반대로 갔어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1번으로 갔는데 어떻게 또 아, 어쩔 수 없네요, 이게. 팔랑이 this red.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야, 뭐 아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또 오렌지 탄산 음료 굳이 드시느니 오렌지를 드시라. 아무래도 또 이제 실제 과일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아 요새 왜 이렇게 성공률이 안 좋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 소개된 분들께 한입 도넛 세트 보내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오렌지 캐러멜 마법 소녀 듣고 왔고요. 정말 가사가 제 심정 같습니다. 나 몰라 나 몰라 정말 몰라. 아유 정말 소란해 소란해. 게시판이 불난 듯이 소란합니다. 정말 휴밍님께서 시험 0점 맞고 먼저 너무 슬퍼해서 부모님이 뭐라 못하게 하는 초등학생 미가 있다. 샴무룩이라고 해주셨고, 아 진짜 오늘은 좀 맞추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순간 못 맞춰서 조금 서운스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새싹분들께 그래도 좀 포도탄산 음료 드리니까 그걸로 좀 대체가 되길 바라봅니다. 가족들 몰래 하는 디스전 화목주만의 본분으로 돌아왔어. 사연 어떤 게 왔는지 계속 만나볼게요. 발동동님, 엄마가 너무 건강한 다리를 주셨어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통짜다.

목은 치약 이렇게 좀 달아두시는 분들은 이게 다른데 안 넣어놓고 꼭 널브러뜨리는 거. 뭐 치약 뭐 뒤에서부터 쓰면 되는데 꼭 앞에서부터 쓰는 거. 뭐 아니면 물 뭐 넣어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생수 같은 거 좀 구비해두는 거. 이런 게 아무것도

진짜 어쩌란 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근데 결국에는 서운해한다라는 건 필요하다. 선물이 필요하다 쪽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시더라도 선물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쩌란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겠지만 이게 아마 아버님께서 표현을 좀 잘 못하시는 그냥 고맙다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K7300님께 커트를 안 해주셔서 첫 번째 다행이고요. 두 번째 다행은 그래도 우리 강아지는 자기가 그 털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조금 이제 좀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미용은 조금 멈추시는 걸로 이렇게 가발로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61님 저희 엄마 아빠는 다투시면 각각 저한테 험담을 하세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느니 너희 엄마 성질이 어떠느니. 근데요 제가 그 험담에 동조하면 대번에 예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며 절 혼내십니다. 내 남자 혹은 내 여자는 나만 깐다 그런 건가 봐요. 아니 그럼 저한테 험담을 하지 말라고요 엄마 아빠 라고 하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되게 금술이 좋으시네. 이게 뭔가 사이가 좋으셔야 이렇게 좀 반응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61님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면은 빠른 속도로 전달하십시오. 이렇게 뭐 너희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차피 그래봤자 너 나중에 내가 동조하면은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잖아 라고 빠르게 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실 거예요. 에이 팩트니까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1161님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훈님 우리 딸은 장난감 가게 앞에만 지나가면 두어도 안 아픈 딸인데 그럴 때마다 눈이 시리고 참 밉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아마 자녀들마다 각자 좀 꽂히는 포인트가 있을 테고 저도 그런 상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 사실 뭐 갖고 싶은 장난감 앞에서 좀 때를 쓰는 거는 아이의 되게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고집의 정도가 그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고집이 센 아이들, 정말 드러눕고 울고 멈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아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 좀 현명한 방법으로 육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육아가 정말 쉽지가 않죠.

해요. 강아지도 외모 체크해요. 라고 좀 강아지 감성 모르는 발언을 좀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 너무 예뻐하고 귀여워하는데 아직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알아요? 딱 보면은 자기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아요? 그렇구나. 거울도 막 봐요? 그렇구나. 지금 견심이 요동치고 지금 수많은 애견인분들께서 항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화목 좀 하네. 쉽지 않네요. 오늘도 뿅뿅 좀 하네가 항상 쉽지.

결국에는 가족이기에 다 봉합할 수 있다. 다 화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뭐 얘기하다 보니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 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얘기한 거니까 너무 뿔나시지 않으시길 우리 누나 바라겠고요. 코너 마무리하면서 윤종신의 오마베이비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된다고 하니까 좀 침대에 누워서 듣던 라디오와 야근하면서 듣는 라디오는 같은 시간이지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님,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니?

10년 전 우리 반에 오셨던 실습 선생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작년 임용고시를 합격했고 내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로 찾아오신다는 반가운 소식. 유독 기억에 남던 분이라 늘 마음으로 응원했는데 이제는 같은 교단에서는 동료 교사 됐다니 내일처럼 뭉클하고 기쁘다. 교사로서 첫걸음을 축하하는 내일의 맛, 따뜻하고 든든한 한우곰탕.

드라마 졸업 OST Don't Forget About Me 듣고 왔고요. 오늘은 8934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인연이 같은 또 직업이 돼요. 특히 또 이게 선생님이 되셨는데 또 스승의 날에 뭔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뭔가 좀 사연 자체가 되게 낭만적이고 되게 멋있네요. 굉장히 멋있고 좀 또 이제 뭔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이라도 유독 뭔가 좀 기억에 남고 뭔가 좀 응원하게 되고 그런 분이 있는데 마침 또 그랬던 분이 같은 또 교단에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니까 되게 또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자주 이렇게 동교 교사가 되면은 뵐 일도 많을 테니까 좋은 기운들도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우곰탕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쇼리실라!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0571님이 신청하신 성시경과 박정현의 우리 참 좋았는데 였습니다. 아, 이 살과의 전쟁은 여러분 해내셔야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겉보기에는 워낙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지만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거 아세요 혹시? 무도짤? 아무튼 전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살 빼야 돼요. 0571님 함께.

걸그룹 르네상스가 펼쳐졌던 2023년 가요계 이 경쟁 속에서 최종상에 오른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백투더차트 오늘은 멜론 시대별 차트에서 2023년 연간 차트 가져왔습니다. 먼저 3위부터 1위 알아볼게요. 러브다이브로 2022년 연간 차트 1위를 거머쥔 아이브는 기세를 몰아 2023년에도 IM, Afterlife, 키치를 연간 차트 탑10 안에 올려놨는데요. IM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홍대 어떻게 가요? 하면 물으면 돌아오던 미.

가 2023년 연간 차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4위 OMG와 8위 어텐션도 뉴진스의 노래였는데요. 그럼 대망의 1위 곡 예상되실까요? 바로 뉴진스의 디토였습니다. 와, 2023년 뉴진스는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이브의 I am,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뉴진스의 디토.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6: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7: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황선경님이 신청하셨네요. 카더가든의 아무렇지 않은 사람.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오이소박이 좀 해줘. 김윤진님, 아주 소중한 점심시간에 부장 아이고 오늘 마음이 슬픈 이야기가 많지? 부장님이 업무를 시키셨어요. 덕분에 저는 호다닥 밥 먹고 얼른 들어와서 업무하는 중입니다. 20분이나 사라진 내 점심시간 너무 아까워요 하셨습니다. 20분을 그냥 빨리 퇴근을 해버리세요.

맞췄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내가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들으면 그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언니와 함께 두 분께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가 필요한 지금 바로 이유, 닉네임 달고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배진영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소란의 괜찮아.

2년 전 카페에서 폴킴 씨를 봤는데요. 친구랑 웅성거리기만 하고 인사를 못했거든요. 결국 카페에서 나가는 폴킴님 뒷모습을 보고 망설이다가 따라 나갔는데 그 찰나 폴킴 씨가 드라마 주인공처럼 저 찾으셨나요? 하시고는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저희한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저에겐 폴킴이 변우석이고 박보검이에요. 전적으로 0330님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매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하나씩 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 테스트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의 정답을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를 드립니다.

0: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로 불고기 버거 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단서는요. 이게 단서일줄이야. 붓기. 네, 뭐 얼굴 붓기 뭐 이런 거 있죠. 다리 붓기, 붓기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근데. 멜로망스. 폴킴의 가요광장 첫날 방송 들으셨다면 이미 마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힌트 제대로 한번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시 목 좀 풀게요. 후! 후! 자, 갑니다.
1: 형! 고기 먹고 갈래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0: 목이 짱짱한데? 정답 모르면 찍으세요. 모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선물로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세 개의 단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붓기, 두 번째는 멜로망스, 세 번째는
1: 형 고기 먹고 갈래요? 나에게만.
0: 노래 듣고 와서 괜히 민망하네. 정답 발표할게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 테스트해봤습니다. 실패한 분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의 정답은 바로 멜로망스 김민석이었습니다. 오늘 퀴즈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못 맞추면 안 됐다. 오답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내어드렸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려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3928님, 화요일부터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TV 위에서 눌러 찍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뭐 위에서 눌러 찍지 않아도요. 옆에서 맞아도 날아갈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어느 나라에 안착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형인데 그래도 내가 형인데 설마 때리게 하겠어요? 0776님 저는 조경업에 종사해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어요. 점심 먹고 폴킴님 목소리와 함께하니 너무 좋네요. 여러분 꽃과 나무 많이 심어주세요. 블랙핑크 띄어 신청합니다. 조경과 띄어. 물론 저는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너무 좋아합니다. 연결고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 0776님

블랙핑크 뛰어 투어스 널 따라가 듣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신나는 리듬의 곡 들으면 아,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네. 저는 맹구, 짱구, 미키마우스 좋아하는 아주 귀여운 DJ,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2786님, 요양보호사 실습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좋아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요양보호사 일이 제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직업으로 삼으려니 쉽지 않네요. 노래하는 폴킴님은 언제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나요? 보통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싫어진다는데 폴킴님은 아직 노래가 좋으신가요?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누군가를 어쨌든 챙긴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아직도 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케어하는데 24시간 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데뷔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노래가 지긋지긋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야 제발 내 맘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선희님,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 신청해요. 밖에 나갈 일이 있는데 폴킴님 덕분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폴킴님이 이렇게 재밌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널 사랑하겠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말 계속 안 나가고 계시죠? 갑자기 이렇게 사연만 보내고 나가시면 저 굉장히 서운해요. 이선희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효린 널 사랑하겠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사람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조우팀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46 하나님, 저희는 3g

저 주변에 팬분들도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 종종 듣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라디오를 뭐 듣는 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뻔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도

시작했는데 놀러 가서 먹은 게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죽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면 꼭 아파서 오는 타입이에요. 꼭 괜찮다가 가장 중요한 날 있잖아요. 여행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코스가 있는 날 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은 우리 물갈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양치도 생수로 하고요. 그리고 뭐 얼굴 씻을 때도 한 번씩은 생수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안 맞는 이 맞는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흰 죽 네. 어떻게 간장이라도 좀 넣어서 드세요. 네. 간장 넣어서 먹으면 맛간장 넣어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해요. 오늘 3, 4분은 폴짝데이 여러분과 저만 도란도란 수다 떠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한영화님의 신청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코요태 우리의 꿈.

강장의 새로운 DJ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김누리님께서 올해 여름이 엄청 덥다는데 그래서 저는 선풍기 주문했어요. 에어컨처럼 시원한 선풍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 준비를 5월부터 합니다. 우리 여름을 잘 버텨봐요 하셨습니다. 저희 집 에어컨이 지금 몇 년째 고장이 나고 있어요. 지금 매년 기사님께서 와주시고 계신데 이 에어컨이 오래된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질 않는데요. 단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어컨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저는

여러분과 오붓한 시간 만들 수도 있고요, 깜짝 게스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퀴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전화 연결할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기대감이 생기는 코너 폴짝 데이.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게요. 현아님께서 목요일 폴짝 데이 코너 이름부터 너무 귀여워요. 폴킴님이 뛰어다니는 코너 같아요. 그러게요. 이 이름이 폴킴이다 보니까 이 폴과 연관되게 뭔가 단어를 짓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폴랑폴랑 폴짝폴짝 이렇게 귀여운 단어들밖에 없어서 네, 저도 많이 힘이 듭니다. 좋아해 주시다니 다행입니다. 3928님 형, 별그램에 폴짝데이 스토리로 홍보한 거 너무 웃겼어요. 사연 많이 보내라고 스토리에 올린 거죠? 맞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뭐 별 이야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막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제 주변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7223님 다음에 폴킴님의 한풀이 코너도 만들어주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한이 됐던 그런 썰 푸는 시간 어때요? 뭐 예를 들어 like dance. 폴짝데이 가요광장 별그램에 들어오시면 매주 뭘 하는지 게스트가 있는지 보실 수 있거든요. 폴짝데이 게시물도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되면 당연히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경아님인 줄 알았어요. 경아씨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남경씨겠죠? 목요일이 가장 힘든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폴짝데이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이라니. 회사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설렐 수 있나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아서 회사 근처 공원에서 샌드위치 먹으며 소풍처럼 가요광장 즐기고 있어요. 회사 스트레스와 업무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즐겨볼게요. 도로시 밴드의 소풍 신청합니다. 아, 폴짝데이와 함께 소풍 같은 점심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 시간, 점심시간 얼마나 꿀 같습니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악뮤의 햇빛 bless you, 이어서 도로시 밴드의 소풍.

과거의 나 사과해. 이제 폴킴님도 정규직의 삶인데 어때요? 꼼짝없이 월요병 이야기예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월요병도 자꾸 겪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좀만 즐겨보세요. 폴킴님을 위해 이 노래 신청할게요. 폴킴의 뉴데이. 나 이 폴킴의 뉴데이가 이런 노래였네요. 갑자기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고백하자면 사실 저는 자영업과 프리랜서 그 사이 어디쯤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월요병이 뭔지 모르는 청

폴킴의 가요광장 4부가 시작됐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폴짝폴짝 뛰어놀고 있는 폴짝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셀리님께서 요즘 제 인생에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어요. 곧 첫 조카가 태어납니다. 우! 제가 고모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카 생각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어날 조카도 새로운

저는 아직까지는 뭐 사촌 누나 형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의 아기들 있어요. 근데 제 친가족 친동생의 아기가 없어요. 왜냐면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직 없어서 저희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가 낳아라, 너가 낳아라, 너가 낳아라, 너가 낳아라. 어머니께서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낳아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가족이 또 한 명 생긴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졸음이 막

드린 선물은요, 아이스크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입니다. 센스 있는 오답, 정직한 정답, 뭐든 보내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 데이식스의 영케이도 KBS 쿨 FM에서 DJ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문제. 영케이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 팝스퀘어. 2번 웰컴 투 더 라디오 쇼. 3번 FM 키스 대행진. 4번 키스 더 라디오. 정답과 오답 보내실 곳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셀리님의 신청곡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방황하셨구나. 이제 방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더라도요, 그냥 그 채널 변경 버튼을 살짝 그냥 부셔주세요. 네, 그냥 여기 KBS 쿨 FM 그냥 고정으로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고요. 제 앞뒤로도 좋은 것들 많거든요.

anymore. 남은 날들도 화이팅! 아참참! 펄킴님 노래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5월달 저도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또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야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때 저는 그 이제 조카들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쇼핑도 좀 해야 됐고요.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일도 하시고 주말에 알바까지 하는 와 정말 갓생 살고 계시고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멋집니다. 펄킴님 노래도 좋아한다고 해주셨는데 펄킴 노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펄짝데이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도 공감도 되고 또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정의 달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Love Me More.

0: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라도 켜서 저랑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지 님이 소윤하나님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왠지 성격도 느긋하고 차분할 것 같아요. 두 시간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아셨습니다. 저도 약간 오프닝에 얘기한 좀 나무늘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좀 느릿느릿하고 너무 차분하다 답답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이 친구는 그런 친구구나 하고 아, 앞으로 닷새 동안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풍경, 영화평론가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영화 보기 좋은 날. 그야말로 전설을 담아낸 작품이죠. 재미난 퀴즈와 함께 3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니 퇴근길이 너무 힘드네요.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진짜. 얼마나 설렜을까. 썸남 과장님이랑 단둘이 차 타고 출장 가면 아 그 하필이 그걸 하필 또 그걸 부장님이 그 자리를 대체하시다니. 아 뭐 어쩌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고백까지 하시려고 4956님 마음을 먹으신 거면 뭔가 진짜 이 썸이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분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한번 앞으로 잘 좀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8176님 화이팅! 아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계신 우리 전국에 계신 100만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각자 계신 곳에서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 마음까지 다 모아서 보내드리면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서른의 어느 날 팀장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외동에 공부만 하다 연애를 못해본 무려 7살이나 많은 남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일단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소개팅 당일 정장을 차려입고 나온 그는 바로 다음 날 내게 애프터를 신청했고 우린 영화관 데이트를 시작으로 자연스레 손을 잡게 됐다. 보통의 연인들처럼 지내다 처음으로 아버님을 뵙게 된 날이었다.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아버님께서 내게 종교를 물으셨다. 기독교라 답을 드렸더니 아버님의 표정이 살짝

평생 절 문턱도 넘어본 적 없던 내가 불교 신자인 친구에게 절하는 법까지 배워가며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직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로. 백률사에 도착하니 끝도 없이 이어진 행렬이 보였다. 법당 들어가는 줄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공양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거기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을 혹여나 마주치지 않을까 괜히 두리번거리며 그릇을 비워냈다. 낯선 곳에서 절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경주 백률사라고. 그 한마디에 소동이 일었다. 근처에 계셨던 아버님이 그의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오셨고, 그렇게 예고에도 없던 아버님과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처음엔 친구분의 사찰로 나를 이끄시더니 그곳에 비빔밥을 권하셨고, 한때 당신의 삶이 묻어있던 땅까지 구경시켰다.

차를 타고 곳곳을 누비며 배불리 먹었더니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덧 6시간이나 훌쩍 지나 있었다. 간절함 하나 들고 온 혼자 온 경주에서

저도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이 종교를 극복하고 계속 만나셨을까? 결혼에 골인을 하셨을까? 자,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에 전해졌던 걸까요? 32살이 되던 1월 그와 결혼을 했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남편이 교회를 다니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운동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선 쉽지 않거든요. 막 처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는 거. 일단 한번 합의를 보시는 게 어때요? 잘 되고 싶으시니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그걸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으로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알아요? 의외로 이 운동이 취향에 맞을 수도. 그러면 일석이조죠. 소개팅 상대분이랑도 잘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좋은 취미를 갖게 되면 우리 문수님께도 더 좋고, 화이팅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쇼리실라!

0: 음악으로 한 시대를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리듬이 떠오르는 가수. 한 걸음, 한 동작으로 전 세계의 몸짓을 바꿔놨던 인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 그 인생이 스크린 위에 다시 펼쳐집니다.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라이너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사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실물을 처음 뵙지만 내적 친밀감만큼은 뭔가 깜부라고 해도 네. 이상하지 않을. 영화가 좋다 저희 식구잖아요.
1: 네, 그렇죠. 영화가 좋다를 저도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뭔가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그런 느낌이에요.
1: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0: 오늘도 녹화하고 오셨잖아요.
1: 네, 오늘 영화가 좋다랑 인생의 영화. 네, 둘 다 하고 왔습니다.
0: 늘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오늘은 어제죠. 5월 13일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야 되는지 추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좀 혼동이 되는
0: 왜요?
1: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그 대중들에게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로튼 토마토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해외의 어떤 리뷰 사이트 같은 겁니다.
0: 네.
1: 거기서 평론가들은 38%의 점수를 줬어요.
0: 상당히 낮은 네, 수치잖아요.
1: 38점. 그러면 대중들은 몇 점을 줬냐면 일반 관객들은 97%.
0: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1: 거의 60점
0: 거죠?
1: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론가와 일반 어떤 대중들 사이에 시선이 다르다 정도로는 말할 수 없는
0: 네.
1: 아주 극명한 문제점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말에 보헤미안 랩소디의 기록을 그냥 한순간에 넘겨버렸고요.
0: 와.
1: 벌써 이미 5억 달러를 넘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이죠.
0: 네.
1: 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영화. 영화 제목도 그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마이클이라는 영화입니다.
0: 아, 이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군요.
1: 네.
0: 저도 그 예고편만 계속 보다가 언제 개봉하지 했는데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1: 어제 개봉했습니다.
0: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너무 유명한 인물이라서 뭐 다들 누군지는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기억되는 이름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무

0: 할수록 나중에는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요.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저도 이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관객분들도 순간순간 이렇게 헉 하면서 정말 마이클 잭슨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나 지금 공연장에 온 건가 마이클 잭슨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연출을 맡은 안톤 후쿠아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0: 이 연출도 그렇고 이 연출을 맡은 이 감독님은 사실 전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었어요. 블레이드 트레인 같은 오락 영화, 네.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시리즈 영화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대신 그만큼 이 분이 갖고 있는 연출 능력이 훌륭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톤 후쿠아 감독은 좀 어떤 인종 문제라든지 가부장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좀 익숙한 감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좀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레이엄 킹이라고 이분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을 맡았던 분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각본이 존 로건인데 이번에 이제

0: 영화 보기 좋은 날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706님이 영화 봤는데 정말 춤 노래 연습을 무지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렸는데 콘서트가 아니라 참았습니다.
1: 네, 싱어롱으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싱어롱 네.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3433님은 자칭 대전 마이클 잭슨이었던 아빠 모시고 보러 간다고 하시고 네. 이윤성님이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영화에 동생 자넷 잭슨도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나오나요?
1: 네, 놀랍게도 자넷 잭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0: 정말요?
1: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족 중에는 자넷 잭슨이 없어요.
0: 이건 좀 의외인데요.
1: 네, 자넷 잭슨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0: 아니 이 영화에 얽힌 뭐 이슈가 만만치 않다고는 들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어땠길래?
1: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사망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영화는 어디까지냐면 1988년에 배드 월드 투어가 나오는 장면까지 영화가 나옵니다.
0: 그럼 완전 거의
1: 그렇죠.
0: 후반기 부분이 아예 없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
1: 마이클 잭슨의 후반기 21년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조항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0: 조항이요?
1: 네, 1994년에 그 여기 챈들러 씨죠. 챈들러라는 분이 이제 아동 성추행 그걸 했었는데 그와 합의를 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0: 예, 네.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보긴 봐야겠네요, 정말.
2: 그렇습니다.
1: 8007님이 라이너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 코너가 저의 가장 최애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오늘 또 보라 켜서 많은 분들이 라이너님 보라로 봐서 너무 좋다고도 남겨주셨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0: 네.
1: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마이클 잭슨의 대표적인 춤 동작을 이름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문워크였습니다.
1: 와, 아니 라이너님이 늘 이 퀴즈의 난이도를 평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한 보통 수준이라고.
0: 네.
1: 이것보다 더 쉬울 때도 있다고.
0: 조금 더 쉽게 박명수 씨의 쪼쪼 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조금 더
1: 네.
0: 쉽고 이해가 좋지 않았을까.
1: 아, 작가님들 네.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자 가운데 추첨한 다섯 분께는 혼영 세트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나고 나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며 라이너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김동률의 청원, 그 앞에는 장혜진의 너라는 계절은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박소연이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7535님이 쏘디 반가워요. 오늘 쏘디가 사랑하기 좋은 날 스페셜 DJ라 새벽에 수다 떨었던 설밤이 생각나네요. 쏘디가 설밤 DJ 막방 때 SNS에 사연들 사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보낸 내용도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TV에서

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기분이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진짜 참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장 최근에 했던 여행 중에 기억에 남는 연차 안 쓴 여행이 어떤 데가 있나요? 저한테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제가 진짜 주말에 여행 그냥 슉 다녀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도 하기 때문에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근교 여행도 한번 떠나보고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SES 꿈을 모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9748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오, 가을에 복학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허, 공부요? 보통 이렇게 복학까지 시간이 남으면은 보통 이제 놀아야 되지 않나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못 노셨잖아요, 제대로. 오,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네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갔다가 이제 딱 왔다, 그럼 저는 왠지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을 것 같고 최대한 열심히 놀 것 같은데? 좀 노세요, 9748님. 복학하시면은 또 이제 열심히 공부 그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0630님께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요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와 1위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2위는 트와이스의 치얼업입니다. 치얼업은

없으려나? 네. 없죠. 0220님 그냥 소금빵만 드세요. 아 근데 맞아요. 저 이거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제 신조가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소금빵도 같이 먹고 싶었으면 소금빵만 먹으면은 사실 칼로리가 소금빵 칼로리만 있는 건데 삶은 계란까지 추가가 되면 플러스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냥 소금빵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건강한 거 잘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신 전문가가 계시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더 좋아요? 궁금해요. 뭐 물론 당연히 계란만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노래 듣고 올게요.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0: 허용한데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세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연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신뢰감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곡을 통해서 오늘 표현들 알아볼게요. 그럼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당신은 내가 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세 번째,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미국 출신 아티스트 폴린 조에 파크의 2020년 발매곡 Sunflower이라는 곡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내가 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있어요 라고 가사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미션 문장 해결됐죠? You are strengthening my feeble knees. 자, 이 중에 feeble이라는 걸 들으셨는데 F-E-E-B-L-E라는 철자입니다. 허약한, 뭐 약한에 해당하는 단어죠. 나의 연약한 knees, 무릎을 You are strengthening 이라고 했으니까 강화시켜주네요. 강하게 해주네요. 라는 뜻입니다. You are fighting for my victory. 당신은 내 승리를 위해 싸우죠. You are fighting for me, I believe. 당신이 나를 위해 싸워준다는 걸 I believe. 나는 믿어요. 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항상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요 라는 가사 바로 찾아보세요. You're

그럼 내용 떠올리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맞아요, 이 표현입니다. You're the energy I need to grow. You are the strength that helps me grow. 이처럼도 생각할 수 있겠죠? You're the strength that helps me grow.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죠. You are watching over me.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constantly. 맞아요, 이 부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You are watching over me constantly. You're always watching over me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더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아셨죠? 0744님. 창원 가음정 장미공원에서 살짝살짝 빠른 걸음으로 운동 중입니다. 운동 초보라서 서서히 몰래 시작한 1인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0744님께서도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와, 이제 장미 필 시기가 왔나요? 너무 예쁘게 노란 장미, 보라색 장미. 와, 여기 어디예요? 와, 창원의 가음정 장미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완전 만개했는데요? 우와, 나도 가고 싶다. 좋은 데 사시네요, 0744님. 저도 창원 놀러 간 적 있는데, 그때는 여기는 못 가봤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은 운동도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서서히 몰래 시작한 운동 오래오래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풍경도 보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요, 우리 사 가족분들 미라클 운동 이거 사연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쯤 미라클 모닝을 해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DJ를 하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희 소개해드린 2621님, 0744님 운동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커피 베이글 세트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아줌마들 우정싸움은 칼로 물베기.
1: 아휴, 정말. 아이고,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2: 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나셨을까?
1: 야, 이완아, 너 그 김씨 아줌마 딸이랑 친하니?
2: 김씨 아줌마면은 그 엄마랑 수영하면서 친해진 옆동 사는 아줌마 말하는 거지? 그 엄마랑 가끔 저녁마다 산책하는 아줌마.
1: 그래 그래, 그 우리 집에도 자주 오잖아 걔. 아, 키 크고 눈도 커가지고 말이야. 어? 눈도 크고 말이야. 크, 막 입도 흠하고 그냥 쎄 보이는 그 아줌마 그.
2: 아, 김씨 아줌마 알지. 근데 아줌마 딸은 모르겠는데?
1: 응? 그 너랑 같은 회사라고 하던데?
2: 그때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아 몰라, 한 번도 못 봤어.
1: 됐어 됐어, 그 평생 몰라도 돼 거기. 어? 행여나 엄마 때문에 가깝게 지낼 필요도 절대 없어, 알았지?
2: 아 왜, 또 무슨 일인데 김씨 아줌마랑 싸웠어?
1: 말도 마라. 그 참 그 그 옆에 있는 진짜 내가 그 아줌마랑 그 다시는 안 볼 거야 진짜. 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어? 아니 사람 그렇게 어 여럿이 있으면 좀 맞춰줄 줄 알고 그래야지. 손치 벗대려 가지고 자기 뜻 들어만하고 말이야.
2: 아유,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나셨구만.
1: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래, 내가 그 분명히 다음 주에 내가 여기 가자고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2: 어?
1: 아우 잠깐만, 전화 온다. 야
2: 김씨 아줌마다.
1: 응. 하, 여보세요. 네. 어 그래. 응.
2: 뭐래 뭐래 엄마, 미안하대? 엄마한테 사과했어?
1: 뭘 미안해 미안하기는.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반찬통 못 봤니 이거? 큰 거 있었는데.
2: 어 왜? 뭔데 갑자기 반찬통 왜 찾아? 김씨 아줌마 거야?
1: 아이 뭐 간장게장 만들었다고 뭐 받으러 오라고 하지 뭐니. 아휴 지금 또 받기도 좀 그렇네. 아 우리 그 갓김치 갖다 줘야겠다. 그 아줌마가 우리 집 갓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2: 아 뭐야, 둘이 싸웠다며. 뭐 간장게장을 이렇게 쉽게 풀릴 거였어?
1: 에이 뭐 우리가 애니멀 싸우긴 싸워. 저 빨리 김치통 가져와줘 빨리.

0: 또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아침부터.
1: 아, 정말 그냥 아주 짜증나 죽겠어.
0: 아 이거 아주머니 역할, 엄마 역할을 앞으로 자주 해야겠는데. 아 근데 오늘 사연이 진짜 재밌어요. 엄마들끼리 잘 지내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집에 와서 꼭 뭐라 뭐라 해놓고 그럼 만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또 만나서 잘 놀고 있고. 저희 엄마는 그렇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같은 라인에 사는 그 층만 다른 어머니들이 있죠.
0: 네.
2: 아, 또 막 그렇게 막 어제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맞아. 싸웠는데 또 보니까 또 뭘 갖다 주셔. 진짜 그러니까. 사연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0: 네.
2: 저희 어머니도 좀 발이 넓으셔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좀 만나는 그룹이 있으신데 그때마다 막 여기서는 막 이런 사람 있고 저기서는 저런 사람 있고 저는 이제 듣다가 터득했어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 걸. 기계적인 리액션만 하면 알아서 저한테 해소하시고 가시더라고요.
0: 아 근데 아 그래요. 해소할 곳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뭐 어머니들도 다 사람들인데 그 안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2: 그러니까요.
0: 아 근데 뭐 철규 씨는 만약에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욕하면서라도 같이 붙어있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안 보는 편이에요?
2: 저는 안 보죠.
0: 아니, 너무 대쪽 같아 사람이.
2: 저는 네. 뭐 그렇게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코달라인의 Worth I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아직은 물과 더위가 합해진 무더위까지는 아닙니다.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햇볕이 따가운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오늘 서울 32도, 올 들어 최고 기온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고요. 대전이 31, 세종, 광주 30,

그런 노래 아시겠죠? 이 정도 드렸으면 뭐 충분히 좀 이렇게 그 에너지 넘치게 불러주실 수 있는 분들 도전 특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금요일 4부 모르면 물어보지 않네도 해드릴게요. 지난주 교수님

0: 정확히 7분 되셨네 일어나신지. 아니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도전을 하셨어요?
1: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딱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바로 도전을 쳤습니다.
0: 아직 몽롱한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0: 아니 원래 이렇게 좀 밴드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1: 예, 저 락발라드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
0: 락발라드. 그러면은 이제 그 잠 깨는 의미로 먼저 애창곡 한 소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발라드 중에서 발걸음 어때요?
1: 발걸음 에메랄드 키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0: 처음부터
1: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0: 뭐야?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혼자 사세요?
1: 아닙니다. 자녀가 되십니다.
0: 아, 애기들 잠 깬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고성이 역시 락 발라드를 잘 부르는 남자는 여성에게 인기가 많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노래 한번 또 시원하게 조금 청량감 있는 노래잖아요.
1: 네네.
0: 아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처럼 잘 불러주세요.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서아 씨도 그렇고 연호 씨, 동아 씨, 혜경 씨 막 다 와 세상에 고음 킬러 왔다고 지금 난리 났는데 가보겠습니다. 1, 2, 3, 4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좋잖아요. 길라잡이님도 선물 드립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아, 또 실명으로 오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그 김장식 씨께서, 김장식 씨가 저희 사촌 형님 김장문 남겨주셨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나리 씨가, 식디가 연애 상담은 전문 보내셨고, 이대근 씨, 다른 채널 갔다 온 당신 파문까지 소개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오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1부는 미래에셋증권,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

0: 들었어.
1: 아유, 정식 씨 오랜만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그 며칠 전에 보니까 낚시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나를 불러야지 왜? 난 낚시꾼 하면은 꿈 나잖아요.
2: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모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왔다 가셨잖아요. 잠깐.
1: 그래요. 네. 내가 그 일부러 나와봤어요 한번.
2: 다음에 낚시 얘기하면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낚시에는 유작가 유시민을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0: 드리자면 카네이션 한 송이가 안 돼요.
1: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돼요?
0: 안 돼요.
1: 그럼 뭐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0: 자, 말씀드릴게요.
1: 네?
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 안 되는데 학생의 대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표 한 명이 공개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드리잖아요.
1: 네.

0: 아하. 담임교사, 교과교사, 일체형교사,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등등 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모두 안 돼요.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방과 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라서 되고.
1: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또 너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럼 가능한 게 뭐예요?
0: 자 들어보세요. 네?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 이거는 당연히 됩니다. 졸업한 학교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도 가능해요.
1: 그래요?
0: 근데 장식 씨 선생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거 아닐까요? 선생님들을 믿어주는 거. 마음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뭐만 하면 자꾸 전화해갖고 우리 애가 그런 건 좀.
1: 맞아요.
0: 그런 가네이션 이렇게 물질적인 것 보담도 선생님들 그 교권을 좀 보장해주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1: 그냥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좀 신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 맞아요. 오늘 같은 날 전국의 학교에서 울려 퍼질 스승의 은혜 이 노래 가사 다들 기억하십니까?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 근데 그 마음에 보답은커녕 나쁜 길로 빠질 생각만 하는 거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아, 저, 여러분의 뉴스.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앵그리 앵커로 유명하신 우리 그 김명준 앵커님 맞으시죠?
2: 맞습니다.
1: FM 대행진은 처음 오셨고 기세가 처음부터 대단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2: 구리 가격 오르고 금값 치솟으니까 이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아주 뜯어가고 훔쳐가고 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조정식 아나운서.
1: 마이크가 성능이 좋으니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셔도
2: 처음에서 조절이 안 돼요.
1: 괜찮아요. 아니 그래요. 일단은 그 소식 자체가 뭘 누가 뭘 훔쳐간다는 거예요?
2: 올해 1분기 절도범죄 검거 건수가 2만 7천 건이나 된답니다. 근데 훔치는 물건들이 가관이에요. 가관이.

0: 그러고 돈 몇 푼 받으면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저장시간 나와서.
1: 아, 사람이긴 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니 그래도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데도 이 어떤 그 지금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시고.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범죄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대낮에 쓱 하고 훔쳐가 버립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또 금은방들 난립니다. 워낙 금값이 오르니까 손님인 척 들어가서 돈 기로 깨고 금 들고 튄다는 겁니다. 영화 찍습니까? 서부 영화 찍어요. 그래서 금은방 사장님들이 가스총, 방범봉, 비상벨, 강화유리 이런 보안장치 알아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추가 비용 든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이 얘기만 들어도 좀 불안합니다.
0: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이 땅의 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6월 말까지 구리, 금, 전자부품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광역범죄 수사에까지 싹 다 투입한다고 합니다. 경찰 여러분, 훔친 놈은 물론 그거 좋다고 사들인 작물업자들까지 싹 다 찾아서 철창행으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조금 힘드시겠다. 앵그리 앵콕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함께했는데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또 우리끼리 얘기는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숨차...

0: 카이 때문에.
1: 아 그리고 앵그리 앵커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비슷하다고. 문자가
2: 자꾸 부정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원래 요 멘트만 연습했어요. 그리고 원래.
1: 우리 자 앵그리 앵커 우리

네, 잠시 후 8시 퀴즈 고스톱 또 미리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어도 미리미리 신청 보내주세요. 전화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블루투스 이어폰, 혈당 차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번 연속 도전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말머리 퀴즈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축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스승의 날,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들께, 은사님께도 또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이랑 옴뇸뇸부터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 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맛있는 동산 과자들입니다. 옴뇸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우리 집만의 문화와 유행어가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맛있는 동산과자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보내주십시오.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095님 저희 집은 금요일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금요일 하면 아이들이 신나는 금요일 예 합니다. 차 타고 출발할 때도 신랑이 출발 하면 아이들이 고고 고고 외칩니다. 뭔가 진짜 너무 공익광고에 나올 것만 같은 행복한 집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강영선 씨, 저희 부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콜라 먹을 때는 오바하면서 허락을 받아요. 허락하소서 도파민. 근데 이 집에 이 구성원들의 톤을 모르니까 송정아 씨, 자기 전에 잘 좋사 합니다. 잘 자, 좋은 꿈꿔, 사랑해. 잘

0: 이 눈물이 너에게 닿기를.
1: 내 눈물이 바다만큼 채워져. 너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태평양을 채웠어. 끝이 말아줘. 난 왜 몰랐을까.
2: 조정식 FM 댕진 2부는 메디힐 톤업헤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0: 시온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은 퇴근길에 비해선 다소 수월한 편인데요.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만 차가 많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돌발 구간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 부근 5차로에서 1시간째 고장난 승용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는 잠실철교 이전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이후 정체 한남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반대 잠실 방향도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주춤합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론 40분이시면 통과하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부산 쪽 경부선 수원 부근 양방향 주춤하다가 남사 진위 일대로 4km 구간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사이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좋아하고 조금 약간 컨디션이 많이 좋진 않아서
1: 아유, 몸조리
0: 지금
1: 옆에서 좀
0: 쉬고
1: 잘해주세요.
0: 네네,
1: 네네.
0: 알겠습니다.
1: 지금 어디 병원에 계신 건가요, 정답님도?
0: 네, 병원 같이 입원실에 같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퀴즈 풀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0: 네, 오늘은 욕심 없이
1: 네.
0: 네,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1: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편안하게 퀴즈 잘 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지금 그리고 게시판에 많은 우리 식식 여러분들이 다 축하를 보내주고 계세요.
0: 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따가 그러면 퀴즈로 뵙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그 유겸이 아빠, 아, 정답님이셨고요. 순산의 꽈, 진짜 신기한 게 또 FM대행진 방송 시간에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원래는 오늘 태어나는 거였는데 엄마 아빠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출산 축하 문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 도전을 하셨고 승리를 하셔서 오늘 2승에 도전하시는 수원의 써니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네네. 어제 승리하시고 축하 좀 많이 받으셨어요.
2: 아, 몇 명한테 알렸는데 다들 축하한다고 신기하다고.
1: 방송 어제 끝나고 현지도 좀 저랑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현지가 뭐라고 하던가요?
2: 뭐 일단은 치킨 받아서 좋다고.
1: 아니, 어제 보니까 현지가 아주 뭐 팝송을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던데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팝송을 좋아하나 봐요.
2: 아, 팝송을 좋아하는데 네. 원래 성격이 아이라서

0: 세종대왕의 모습은 이것의 영향이 크죠. 일명 배춧잎이라 불리는
1: 정답.
0: 여기서요. 정답은요?
1: 만 원입니다.
0: 만 원 확실합니까?
1: 네.
0: 뭐 빈틈이 없는데 지금. 무슨 일이야? 유겸이 아빠 무슨 일이야? 유겸이 아빠는 문제를 절반 이상 듣지 않아요. 야, 대박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영향이 큽니다. 일명 배춧잎이라 불리는 이것의 앞면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 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실린 이것,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지폐 금액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고요. 문제를 절반도 듣지 않고 유겸이 아빠가 맞춰주셨습니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는 2PM의 Heartbeat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0: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당으로 끝나는 오답들, 아무래도 좀 귀여운 오답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보겠습니다. 자, 류이현 씨,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분당. 2분간 강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쵸. 236, 이럴 때 숭구리 당당하면 강퇴당 하셨고요. 문상민 씨, 내 아침은 이미 식디에게 저당. 네, 상민 씨 선물 드립니다. 좀 지나치게 귀여운 오답인데. 6809님, 내 친구는 항상 넘어져 김과당. 별명이 김과당이면 자기 자신도 조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름 닉네임이 저는 김과당이요. 제 닉네임은 과당인데요. 자주 넘어졌어요. 좋습니다. 5188님, 아내가 웃으면 그냥 무섭당 하셨고요. 우리 영주 씨, 좋은 소식입니다. 주말 소개팅 떨린당 보내셨고, 이상미 씨도 설레는 문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당. 두 분 다 과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조정식 FM 댕진 함께하고 있고요. 어때? 왜요? 제 친구들이 지어줬는데요? 제 닉네임은 김과당인데요?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최영우 씨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당분간 덥겠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어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아서 31.5도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1, 세종 광주 30, 대구 29도 등으로 대부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하지만 동풍 때문에 오늘 강원 영동, 강릉이 25도 등으로 심한 더위는 이들 지역은 약간은 주춤하겠고요. 대구는 일요일에 최고 33도까지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니까 오늘 낮에 얼마나 더울지 가늠이 되는데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8.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이 워낙 높아도 낮 기온도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당분간은 크게 벌어질 전망이고요. 더불어 하늘도

공사가 자회사의 20분의 1 수준인 공사 직원이 무료 주차권은 10배 가까이 받은 거고요. 이 소식이 이제 기사가 나온 이후에 뭐 이제 인천공항공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은 이게 이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네. 차량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도 다 내고 있는데 너무 좀 일방적인 약간 비판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무료 주차권 관리가 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무료 주차권은 회사에 나올 때만 써야 되는데 연차 휴가일 때 사용한 사례가 지난해 1200건이 넘습니다. 1000명 넘게 사용을 했고요.

0: 연별로 2에서 3%, 그래서 연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일단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정부가 얹어주는 기여금까지 따지면 실질 수익률이 적게는 연 13%에서 야. 많게는 19%대까지.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2,110만 원에서 2,25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출시가 되니까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익률 13%, 19%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는 숫자.
0: 사실 뭐 지금 불장이라는 코스피에서도 쉽지 않은 숫자니까 네.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현태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 대행진 3부는 베스트 슬립 모두 투어 네트워크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0: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1: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다고 부끄러워 말고
1: 아는 척 딴소리 말고
0: 모르면 물어보자. 알레르기 비켜! 막힌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한 솔루션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자. 오늘도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식딩이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0: 네, 아니 톤이 너무 밝고 좋으셔가지고
1: 아 여기 오니까 그냥 식딩 보니까 너무 저도 신나갖고 기분이 좋아서
0: 아니 음성만 들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1: 아 저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식식입니다.
0: 아 그래요? 진짜 식식하십니다. 네. 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난주 네. 금요일에도 네. 뭐 질문들이 쏟아지고
1: 아 다행입니다.
0: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어간다 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1: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좀 교수님이 알레르기 전문이시잖아요.
1: 네.
0: 알레르기 전문의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1: 네.
0: 그 이유나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아, 제가 알레르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는
0: 아, 그래요?
1: 태어나자마자 이제 천식이 이때도 생기고 아토피비염도 있었고 입원도 많이 했었고 거기다 뭐 비염도 있고 약물 알레르기도 한 두 종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병을 치료하고 싶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입원을 몇 번 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천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0: 지리산도 뛰어다니고 마라톤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왜 약 쓰냐. 그러니까 저는 약을 써서 증상을 얻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코와 기관지에 계속 약을 발라준다. 흡입 스테로이드를. 그냥 안 쓰면 나빠지거든요. 저는.
1: 뭐 본인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녀분들 때문에도 뭐 알레르기나 뭐 천식 뭐 비염, 아토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직접 증명을 하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잘 관리하면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
0: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게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1: 네.
0: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 한 50%가 내려가고요. 부모가 둘 다 다 있으면 75%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너무 걱정되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게 생길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방을 하는 방법이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1: 네.
0: 그중에서 이제 제일 도움되는 것들이 뭐냐면 음식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애들을 다양한 음식을 먹여라.
1: 아, 임신했을 때부터 다양한 그렇죠. 음식을
0: 그러니까
1: 먹어라.
0: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유 수유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애가 그런 다양한 음식들 알레르기 자생 음식들도 엄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 수많은 음식 알레르기든 꽃가루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

0: 그러니까 호흡기, 장, 우리 이건부터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숨 쉬고 먹는 거. 근데 사실은 피부가 가장 중요한 시작 포인트라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이제 피부 장벽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1: 네.
0: 우리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부터 비누로 막 빡빡 닦아서 예쁘게 뽀송한 엄마에 보여주는데, 그때부터 미리 의사 간호사 다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1: 네.
0: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 그렇고, 우리 애는 물로만 닦아라.
1: 아.
0: 비누 닦지 마라. 그런 다음에 집에서 와서도 물로만 닦았고 비누를 안 닦았어요. 그래서
1: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0: 자녀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웬만하면 기름때가 많은데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비누를 안 쓰도록. 머리는 이제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고 친구를 만날 때 떡지면은
1: 안 되니까
0: 이제 살짝 그것도 조금만 해서
1: 샴푸를 쓰는데
0: 떡지지 않게만 하는 거고, 몸은 웬만한 비누를 닦지 않도록 하는 거죠.
1: 지금 혹시 몇 살이에요 자녀분들?
0: 지금 이제 대학생이죠.
1: 그럼 아직까지도 그 습관을
0: 지금
1: 거의...
0: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닦는지 모르는데,
1: 근데 이제 중학생
0: 어릴 때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비누를 쓰지 마라.
1: 네.
0: 이 얘기가 이제 자칫하면 너무 과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 몇 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아기들, 태어난 애들, 아니면은 애들이 막 학교 생활 하기 전까지는.
1: 영유아까지
0: 웬만하면은 뭐 샴푸는 좀 하더라도 몸에는 가급적이면 비누를 하지 마라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두 번째로.

0: 글을 쓰고 짧게만 써라. 내밀지 말고. 그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내 몸에 냄새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물로만 사실 잘 닦아도 그리고 건강한 항산화 식단, 항산화 물질이 많은 야채, 베리, 녹차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 사실 몸에 냄새가 안 나요, 잘. 그래서 우리가 물로만 사실 닦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손은 아니, 잘 닦아야 됩니다.
1: 아, 그럼요. 네, 손은
0: 비누로.
1: 비누로 잘 닦고. 선생님은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여쭤봤지만 아직도 이제 몸은 물로만 씻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0: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은 물로만 닦고요.

0: 자연주의 제품들 막 이렇게
1: 그렇죠.
0: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마케팅이죠 대부분은.
0: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제 물로 씻는 게 더 낫다.
1: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왜 과학적으로 제가 하는 게 그냥 권혁수 뇌피셜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0: 네네.
1: 우리가 이렇게 우선은 장을 비유해 보면요. 우리가 좋은 균이 있을 때는 냄새 안 나죠. 방귀 껴도. 네. 나쁜 균이 있으면 아주 악취나죠.
0: 네.
1: 그러니까 결국 냄새도 나쁜 균이 많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 균이 없는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똥은 다 균 덩어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균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균이 없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유산균도 먹잖아요.
0: 그렇죠.
1: 좋은 균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두 번째, 그리고 좋은 균, 유산균이 면역에도 좋다. 뭐 우리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여러 가지 대사에도 중요하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0: 네.
1: 즉 균이 우리 몸의 면역, 정신, 우울증에도 영향이 되고 다 영향이 미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균도 먹고. 우리 몸에 두 번째로 균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0: 어디예요?
1: 피부. 그러니까 근데 피부는 사람들이 균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나쁜 좋은 균을 죽여버리면

0: 만큼 우리가 해 갖고 가는 게 우리의 관리의 목표인 거지.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좋은 균질이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몸의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우리가 pH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럼 우리 혈액 pH 7.4. 높으면 뭐 우리 비누 같은 거는 엄청 알칼리성해서 거의 pH 11, 10 이렇게 돼요. 우리 몸에 근데 가장 좋은 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원을 갖고 위한 전제 조건은 pH 5 전후가 돼요.
1: 아, 그래서 막
0: 약산성.
1: 그 pH 숫자 쓰는 막 제품들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pH 네. 5, 뭐 pH 4.5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근데 갑자기 우리 몸에 알칼리성 pH 10, 11로 막 비누를 빡빡 닦게 되면은 그 균들이 살아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려면은 최소 6시간이 땀나고 있어야지만 다시 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피부가 엄청 취약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0: 그렇죠.
1: 6시간 되면 또 씻고.
0: 또 씻고. 뭐 6시간마다 비누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부 보습제도 바르고 장벽을 유지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좋은 장벽을 유지할 때 좋은 균들이 또 장벽을 유지하게 도와줘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습제 선택할 때
1: 네.
0: 가장 좋은 성분은 뭐냐면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세라마이드가
1: 어떤 성분이에요?
0: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
1: 네.
0: 그 각 세포 사이사이를 시멘트처럼 채워줘서 피부의 장벽을 유지시켜주고 건강 유지시켜주는 성분인데 이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지금 비싸요. 아토피병 전용 비누.

0: 사실은.
1: 그렇군요. 네. 뭐 우리 뭐 권혁수 교수님께서 지금 시작하자마자 권혁수 교수님이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피부 장벽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목욕탕이나 뭐 사우나 이런 게 이제 막 삶의 낙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뭐 가는 거는 좋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제품은 덜 바르는 게 좋고 그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집에서 씻을 때도 사우나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써서 빡빡 뽀득뽀득 씻는 게 좀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그렇게 해야 덜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나요? 물로만 그렇게 씻어도?
0: 네, 뭐 어쨌든 제 네. 주변에서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네,
1: 나한테 냄새 나는지
0: 냄새 난대요. 냄새 난다는 사람은 괜찮다.
1: 저희도 전혀 못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같이 있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냄새가 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전자 영향이 커요. 우리 이제 이런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름이 ABCC11.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활성화. 근데 우리 백인들 계열이나 네.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데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암

0: 우리가 그 알레르기란 질환은 지금 이제 죽음 질문은 이제 그게 알레르기가 어떻게 연결되냐인데 네. 알레르기는 사실 선진국병이에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알레르기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50년, 100년 전에 비염, 천식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부염, 네. 현대인의 공포지 옛날에 누가 맞아요. 그 공포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비누 사용 때문에 증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왜 식품 알레르기가, 왜 우유 알레르기가 생기고 왜 진먼지 알레르기가 생기냐 할 때 다 코로 흡입하고 먹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비누를 쓰면 어떻게 피부 장벽이 망가지죠. 그럼 피부에 통과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유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흘리죠. 입 주변으로 피, 목 이런 데로 줄줄 흘러. 그 피부를 통해서 우유가 들어가고 진먼지가 들어가고 통과,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경계선이 망가지니까.
1: 그렇구나.
0: 그럼 그때 우리 피부는 원래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네.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마치 나쁜 놈들이 침입했다고 면역을 착각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코와 기관지는 그런 물질이 들어오는 데예요. 먹는 데는 특히. 네. 그래서 먹어서는 원래 알레르기가 잘 안 생겨요.
1: 근데 시작이. 피부로.
0: 피부로 통한다는 이거 원래 안 들어오는 데 들어오는 거 비상 난리 나는 거지. 야 이거 나쁜 놈 들어왔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우유, 진먼지 들어오면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아기 때 그 놈을 나쁜 놈에서 알레르기. 들어올 때마다 나쁜 놈 이렇게 돼갖고 그때부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뭐 아토피나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0: 뭐 그 제가 이제 저는 70년대생인데 네. 70년대생 때도 그때도 비누 많이 썼어요.
1: 아. 아니 근데
0: 아시면서
1: 아니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뭐 우리

0: 게 있는데 네. 수건으로 톡톡톡 닦잖아요. 네. 그럼 피부에 약간 얇은 막에 물이 촉촉하게 남아 있잖아요.
1: 물기가 살짝 있을 때.
0: 그때 보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부에 얇은 물이 그 기름에 갇히면서 더 훨씬 보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습과 어떻게 보면 그런 촉촉

0: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벌써 이제 좀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 3주 동안 우리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1: 저는 뭐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프로그램의 식디님들 이렇게 직접 뵙고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우리 또 식식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0: 네. 뭐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벌써 떠나시면 어떡하냐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뭐 마이크 앞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다시 나와주시는 거죠?
1: 그럼요.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 또 오고 싶습니다.
0: 저희가 좀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1: 정말 네. 감사합니다.
0: 3주 동안 알레르기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